손목을 걸어 시계 바늘이 지배할 수 없는 걸 뱉어 위대함이란 말이 날 닮지 못하게 하는 low 시선을 댔어 걸어가는 길 내 뒤에는 동명에는 내 옆 영광만이 오직 나의 앞에 있어 세상이 내 이름 앞에 거룩한 전능함의 이름을 붙이지 않게 흔한 내 이름은 이 땅이 그 어떤 광명보다도 밝게 내 이름을 전능함이라 부르지 않게

0: very famous for plums, for chadu, which is some kind of ironic fate, isn't it? That's unbelievable. So when she first was called by Kim Jong, she thought it was for chadu, for the plums, and they are the most delicious as well. So go and check them out. And we talked about Kimbap being 23 years old, but it's still on Korean radio a lot as well. What do you think is the secret behind it being popular for so long?
1: 일단 한국 분들에게는 그때의 어떤 memory, memorize나 어떤 그런 추억이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뭐 여기에 뭐 초대 가수, 뭐 오래된 가수가 아니라 저는 누군가의 언젠가의 추억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나서 한국 분들은 들어주시는 것 같고 아니 그리고 근데 우리 외국 분들은 저에게 김밥을 어디서 어떻게 접하신 건지 좀 please let me know. I don't have any information.
0: I think
1: 진짜
0: though,
1: 몰라요.
0: In Korea, we have many songs that are named after food as well, like 라면인 건가 from like 앙뮤 and other songs like that. In the West, we don't have so many songs with food in their title. So I think these songs are like timeless. They will last forever. You know, people thinking about the food, then they think about the song naturally. And so Jadu says, of course, with the foreigners, she's not sure. But with Koreans, the reason this song is so popular for so long is it kind of represents a memory, right? From 23 years ago. So this came out in what, 2003-ish?
1: Yes, 2003. Yeah.
0: So that's like after the World Cup. That's I got memories from Korea, you know, around that time as well. I visited Korea 2002, I think 2004. And so it represents not maybe Jadu the singer, but a certain memory in people's lives. Maybe an ex-boyfriend or girlfriend. Maybe student times.
1: 맞아요.
0: And stuff
1: 딱
0: like
1: 그
0: that.
1: 생각 저는 해요. 뭔가 예, 그때의 어떤 예, 마음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
0: 그렇죠. 예. So that kind of reminiscing about those old emotions. 저도 가끔씩 와이프가 옛날 한국 노래 들으면서 즐길 때 조금 의심 가요.
1: 왜?
0: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1: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또 아름다운 beautiful 비밀로.
0: 네, 그렇죠. Beautiful secret. If you're thinking about an ex-boyfriend or girlfriend while listening to the song. And so, because our listeners, they love kimbap, many of our listeners also love 노래방, like going to sing. And we used to have a singing corner on the radio show as well. How can listeners sing this well? Because it's a very melodic track, like up and down. Do you have any tips?
1: 이 노래는요, 제가 볼 때 한국어를 즐기실수록 이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노래할 때도 굉장히 그 한국어로도 스토리나 어떤 이런 게 잘 전달되도록 한국어 인토네이션이라든지 그런 딕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서 이 노래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노래를 하면은 분명히 뭐 어느 언어를 쓰든 이거는 완벽하게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Wow, yeah. So it's great song to enjoy Korean through, right? And it really does have a clear story, kimbap, right?
1: 맞아요.
0: If you listen to the lyrics, it's so much about relationship and two people, right?
1: 맞아요. And actually, it's not about like food.
0: Yeah, it's not about enjoying the actual kimbap, right? That's more like a symbol of the relationship, right? And so you can hear through Jadu singing live in the studio that kind of clear diction, the intonation. It's a great way to enjoy that. And even if you did it in another language, you can feel that as well. And we do have a reason you're here now. You've released a new album for the first time in 11 years. Wow, please introduce it.
1: 제가 11년 만에 앨범을 내고 actually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무대는 almost like 20년, 20 years.
0: 오, 진짜요?
1: 예, 제가 세어봤더니 그 정도 됐더라고요.
0: 와우.
1: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제가 작년에 그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오랜만에 옛날 왜냐면은 I was really embarrassed like 옛날 제 모습이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for a long time 제 노래를 안 부르고 있다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서로 사이가 다시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김밥 축제도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용기를 얻어서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무대에 서볼까 먹을까 노래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네. 지금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from 네. the 김밥 아. 지금 new 앨범까지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어떤 새로운 문이 열린 것 같아요.
0: Wow, so 네. it's been 20 years in fact since Chadu's been on the stage. 11 years since new music. But 예. wow, that means it's even more meaningful. And everything Chadu says is kind of connected. So last year she was on the program Sing Again, which I know many of you guys love to watch, which is about singers from the past who've maybe fallen out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They come back and they sing and get popular in many cases. So for Chadu, she was kind of embarrassed of her old image, maybe the old videos and things like this. But that gave her the courage to stand on stage again, right? And that led to the Kimbap Chukje and the festival, yeah. which led to the album, which led to... You being here today as well here on Arirang, so thank you so much. So in the new album, Mal Mal Mal, or Words, Words, Words, what's it about? And what kind of, if you were to rate it or evaluate it, what kind of score would you give?
1: 아, score 이런 거 제일 못하는 건데 네. 그래도 이제 스스로 뭔가를 이 시기에 해냈다라는 거. 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저처럼 한 26년 된 사람이 네. 솔로로 앨범을 이 시장에 낸다라는 거는 많은 용기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해서 네. 그 용기에 일단은 한 95점 주고 싶고요.
0: 그렇죠. 네.
1: 네, 그 용기 때문에 한 95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0: 한번
1: 후하게 줘봅니다.
0: 그러니까 네. 그 옛날에 활동했던 가수 지금 앨범 내는 사람 많진 않잖아요. 되게 드물죠.
1: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0: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1: 많이 바뀌었는데 또 그 바뀐 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제는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설 어떤 무대들도 생기고 네. 그래서 그쵸. 정말 감사하죠.
0: Yeah, so in terms of giving a rating to it, Chadu doesn't like doing that. But because, you know, she's been around for more than a quarter of a century, right? 26 years we're talking about. To release an album in this market in 2026, the score must be 95. I'd give you 100 as well, I would say. Yes. Because it's changed so much. But Chadu also says that's kind of a positive thing because there's a lot more variety now. So artists like yourself can stand on the stage alongside the new latest young K-pop artists as well. But after releasing new music for the first time in 11 long years, did you not feel a lot of pressure? That's more than... A decade, yeah.
1: 아, 진짜 프레셔 지금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좀 프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저는 라이벌이 없었어요.
0: 아, 네.
1: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프리덤을 더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누구와 이렇게 compare, 뭐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대상을 이렇게 스스로 만든 적도 없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저를 비교 대상으로 생각을 안 해주시고 네. 뭔가 이렇게 저만의 어떤 고유한 색깔을 어렵지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요즘 노래 요즘 트렌드에 맞춰야 되나라는 고민도 있었고 아니면 내가 더 올드하게 옛날 어떤 그런 바이브를 가져가야 되나도 고민이 있었는데 가장 고민했던 거는 자두가 자두일 수 있는 거 just be me 그냥 by myself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담감 프레셔 많았지만 조금씩 덜어가면서 매 무대 스테이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0: Yeah, so being free, right, that's the key to this. And she still does feel pressure even now too, but a little less because back in the day as well, there were no real rivals for Chadu, no need for her to compare herself to others, and others didn't compare themselves to Chadu because Chadu's very unique, right? A unique color, a unique identity. And she did think about whether she needs to match the current trends, but in the end she thought, no, just be me, be Chadu, and that kind of got rid of a little of that burden and pressure as well. That is the key, I think, today, right?
1: Yeah, I think so.
0: Yeah, be yourself, right?
1: 맞아요.
0: Yeah.
1: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Yeah. And so you premiered the new song and the new album, Mal Mal Mal,
1: 네.
0: Words, Words, Words, on Korea's famous Music Bank. And it must have been a long time since you stood on that stage. And I'm assuming Music Bank must be so different nowadays.
1: 맞아요. 진짜 음악 방송을 저 actually 어제까지도 네. yesterday까지도 우리 아리랑 TV에 또 샘플링
0: 네.
1: 이제 녹화를 또 다 마쳤는데
0: 와.
1: 예전에는 조금 관객들이 실제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네.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공연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음악 방송이 정말 방송을 오. 찍는다, 찍힌다라는 아. 느낌이 있어가지고
0: 진짜.
1: 저처럼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네. 이렇게 무대를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오. 그럼에도 그쵸. 불구하고 네. 어린 관객 그 다른 그 아이돌 팬덤 네. 친구들이 네. 이 이모 힘내라고
0: 와 그런 응원도 해줬어요.
1: 응원을 막 해주면서 박수도 쳐주고 소리도 질러주고 하니까
0: 와.
1: 야 얘네들이 내가 신기한가 보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이제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Wow, so yeah, even yesterday recording for Arirang Simply K-pop 네. as well, so doing lots of stages. But if broadcasts back in the day were kind of like an interactive concert, now they're more like actual just shows, right? You're just going to record a show, so there's less interaction. So for artists like Chadu who want to interact, that can be a little bit awkward.
1: 제 퍼스널리티인 것 같아요, 그게.
0: 그거 재밌죠, 솔직히.
1: 옛날 사람이.
0: That is so much fun. But the young fans who were maybe there for other idol groups still cheered on Chadu saying, come on, auntie, you can do it, and found her, in her opinion, maybe quite interesting as well. So the lyrics of the title track, Mal Mal Mal, those are pretty impressive. Impressive and pretty deep. I was looking at them earlier. So could you tell us what inspired you to make this song?
1: 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것도 한국어로 제가 좀 월드플레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좀 메타포를 네. 사용한 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0: 네.
1: 정말 말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0: 네.
1: 인포메이션도 너무나도 많고요. 근데 그만큼 말의 무게라고 할까? 이렇게 어려운 말일 수 있죠. 휘발되는, 날아가는 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때가 된 것 같아서
0: 네.
1: 어떻게 보면은 아까 다시 그 be myself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0: 네.
1: 약간 내 기준이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내가 누구인지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란 얘기를 좀 재미있게 이 가사로 네. 한번 풀어봤어요.
0: Yeah, looking at the lyrics, it really does say that as well. And so Jadu says, you know, there's a lot of metaphor in there, and it's obviously in Korean originally, so wondering how to explain it. But the key is there's so much talk out there, right? So many words, 말. In the world now through the internet and so many different mediums. But the weight of words, right, their value is kind of decreased. But you still get affected by those words that maybe are just tossed out without thought. And so going back to being yourself, it's your standards that are important, right?
1: 그쵸,
0: not other people's. That's what you've got to bear in mind. Yeah, and I saw in the lyrics, so I translated them as well. It talks about, you know, adapting to this kind of advice and then that kind of advice, but there's no real answer. So really just focusing on you and what you think is important. So the message is really meaningful and deep, isn't it? Okay, so why don't we? We're going to listen to this song as well, live in the studio.
1: Oh, yeah.
0: Oh, I'm so looking forward to it. So would you like to take your place over there?
1: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한번 클립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0: 네.
1: 퍼포먼스를 굉장히 이제 재밌게 하고 싶어서 만든
0: 그쵸.
1: 곡이라 어쨌든 최대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Okay.
0: Okay, we're going to check this out. And Jadu says, yeah, maybe check out the performance online as well. So this is the new one. I've not heard this yet. Chadu's 말, 말, 말. Words, words, words. Here we go.
1: Oh, yeah.
2: Come on.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 말에도 맞춰보고 저 말에도 맞춰봤는데
3: 답은 없어요.
2: 내가 과정에도 집중하고 결론에도 집중하고 이 얘기도 따라가고 저 얘기도 따라갔는데
3: 답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도 추리하고 저렇게도 판단하고 여기에서 휘둘리고 저기에서 주도했는데 답은 없어요. 내가 대충도 넘어가고 끝까지 늘어지고 웃기게도 말해보고 진지하게 말해봤는데

0: Wow, that has a real kind of 80s, 90s vibe. I really like that.
1: 맞아요.
0: Oh, I love that time traveling through music as well. It's brilliant. So right. What kind of song is this? What, remote control?
1: Remote control인데 그 remote control이 그냥 remote control이 아니라 네. 약간 그렇게 remote control을 누른 푸시하는 것처럼 네. 약간 사소한 반복, 그 아. 반복 속에서 발견이 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감정들을 좀 위트 있게 풀어보고 싶었고 사실은 사랑을 얘기를 하지만 사랑 속에서 다시 나를 바라보는 과정? 아, 어떤 그런 거를 그냥 재미있게 좀 풀어보고 싶어서 노래를 그냥 재미있게 만들어봤어요. 그냥 불을 껐다 켠 만큼 너를 생각하고 화면을 쳐다본 만큼 너를 사랑하고 뒤에 가사도 20살에 생긴 병처럼 30살에 생긴 병처럼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나만 생각한 것 같아서 약간 이런 것도 담고 와. 좀 발견하는 과정을 리모컨을 누르는 네. 그 행위 가운데서 제가 좀 발견해서 쓴 곡이에요.
0: 재밌는 비유네요. 네. So the remote control aspect here coming from when you're, you know, just pushing the buttons on the remote control, maybe changing the channels, that repetition, but looking at the emotions inside that. When you're in love, you know, those repetitive elements and then 네. feeling those different emotions, looking inside love and saying like you think about that person as much as you turn on and off the lights and push the buttons on the remote control and describing it as a like illness in your 20s and 30s, really being in love again. Oh, that's a really fun song to listen to, yeah, just in the background, 저... right? 80s 좋아요. And 90s. Okay, I'm wondering what the next song will be. Yeah. Here we go.

0: Oh, the intro to that with the guitars and the kind of rock vibe is so different as well. What song is this? What's it called?
1: 이게 영어로 어떻게 translate 해야 될지 제가 진짜
0: 어려워요, 한국말이. 그렇죠?
1: 그 골라잡아거든요. 근데 한국 문화 중에 자 골라잡아 이 많은 것 중에 하나 골라잡아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attitude를 저는 선택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뭔가 복잡하고 지친 마음 속에서도 나만의 방향성, 나만의 기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그런 작은 용기를 담은 곡.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 keep those feelings inside. Dy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Taehoon.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Junhyuk.
0: Welcome to Dynamo Soup.
2: Yay! Welcome to Dynamo Soup. 간지네스 Taehoon and Junhyuk in the studio. 인사해 주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Taehoon입니다. 안녕하세요.
3: Hi, I'm Junhyuk. Welcome.
2: 자, 우리도 영상 올라간 거 봤는데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이 네. 이번에 등산한 거.
3: 아, 맞아요.
2: 관악산 올라갔다 온 거.
0: 네, 어제 밤에 올라갔는데.
2: 네, 7시간으로 지금 현수 씨 놀리고 있어요. 현수 씨 보고 있어요?
0: 저는 그래도 현수가 되게 기특한 게 사실 저는 포기할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완주했더라고요.
2: 우리 멤버분들 관악산 올라갔는데 저 원래 관악산 역 저 입구 쪽에 살았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올라갔다 왔는데.
0: 네.
2: 우리 대한민국의 악산들은 왜 악인지 알아요? 악! 어.
3: 맞아요. 악 소리. 근데
2: 그 악 소리.
0: 악 들어간 산 치고는 그래도 좀 어, 맞아요. 할 만했던 것 같은데. 어,
2: 할 만했는데.
0: 힘들던데요.
2: 매력을 모르겠어요.
0: 어, 근데 저는 등산하면서 이게 그 순간에 집중을 해야 하다 보니까 막 잡생각은 안 나긴 하더라고요.
2: 오오오오오오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난 네. 아니에요. So the listeners are giving us a real-time update. So if you guys haven't seen, they posted a vlog of the, all the members hiking, and it's at Gwanaksang Mountain, which is near Sadang. Mm-hmm. And I used to live there. So I've been up the mountain a few times. And in Korea, we have a few mountains that have ak in it, and it kind of makes you go ak because they're just so hard. And they normally have a lot of rocks in them. That's why they're called that. Mm-hmm. But Taehoon was saying that he kind of liked it, though, because he was able to really clear his head, which is the point of hiking. A lot of people say that it clears their head, but yeah. 준혁 씨는 뭐 좀 뭐 이렇게 좀 머리 정리도 좀 되고 좀 즐기셨나요? 아니면?
3: 어, 저는 이번 등산을 통해서 제가 천식 알러지는 천식이 진짜 심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 진짜 며칠 동안 고생을 해서. 아, 왜냐면 그게
2: 뭔지 알아요.
3: 산이니까. 꽃가루가 진짜 많아요.
0: 그리고 그날 유독 많이 날렸어요.
2: 네,
3: 그래서 제가 내려왔는데 이제 사옥 갔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2: 맞아요.
3: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천식 때문에 숨이 안 쉬어져서 그래서 한 3일 동안 계속 안 나아져서 결국 병원 갔는데
2: 네뷸라이저.
3: 아니 의사쌤이 하시는 말이 검사한 다음에 와 이렇게 알러지성 천식 심한 사람 처음 온다.
2: 어, 진짜요?
3: 그래서 그렇게 심한지 몰랐거든요, 살면서.
2: 오케이.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네. So yeah, he says he was able to find that he's got really bad allergies and really bad asthma too. And he was just like it was that day apparently there was a lot of pollen in the air and they didn't realize it would be worse when they got up there, but yeah, it apparently was, and he went to the doctor after 3 days cuz he tried to tough it out, but his doctor was just like, I don't think I've seen this kind of a severe case either. But there's a lot of ways to take care of it. But yeah, 저는 요즘 꽃가루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근처가 최근에 뭔가 좀 있었나 봐요. 왜냐면 네. 오늘 출근길에 네. 이 바닥에 이렇게 바람에 불다가 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네. 아니 오늘 아침 출근길에 뭐가 누가 이렇게 꽃가루를 부은 것처럼 이렇게 노랗게
0: 아 진짜요?
2: 곳곳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0: 네.
2: 뭐지?
3: 저 오늘 아침에 눈을 못 떴어요. 지금 기적이에요. 이렇게 다시 뜨고 할 수 있는.
2: 아, 어떻게 이거는 알러지를 없으신 분들은 이 고통은 몰라요. 겪기 전까지는 이 수많은 느낌은 진짜 안 느껴보면 모르래. 울면 눈도 뻑뻑하지, 눈은 계속, 근데 눈물은 나는데 눈은 뻑뻑해요. 그리고 간지럽고, 그리고 여기에 누가 계속 이렇게 무슨 거즈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를 눌러놓는 코랑 맞아. 입마랑 여기 눈 쪽을 계속 이렇게 압박해놓은, 근데 거즈 느낌 있죠? 약간 까끌까끌하고 약간 네. 그런 느낌?
3: 맞아.
2: 여기 전체를 감싸는 느낌에 되게 찌르는 막 두통에 네. 뭐 이상한 느낌이 다 겹쳐요.
0: 아 그래요?
2: 그런 비염이 있으면.
3: 맞아.
2: So yeah, he says that he was dying this morning because I was saying that I saw a lot of pollen in my neighborhood this morning and I was kind of taken aback by it. But Junhyuk, I was like, yeah, if you don't know what allergies are like, you do not know how bad it is, because he was saying that he couldn't open his eyes this morning. I was like, yeah, like there's this like feeling like there's like somebody like suffocating you with gauze and like it's a lech type of 우리 청취자분들도 근데 많은 분들이 겪나 봐요.
3: 맞아요. 그렇죠.
2: Cries and dust allergy. 맞아요.
0: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요. 지금 또 다른 분은 코피도 나요. 맞아요. 이거 심하신 분들은 코피도 납니다.
0: 진짜요?
2: 맞아요. 코피도 맞아요. 나요. 왜냐면 그 코 안에 건조하기도 하고 혈관이 계속 이제 자극이 되니까 코도 풀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 터져서 코피도 나기도 합니다.
3: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But yeah, it looks like a lot of our listeners have the same allergies. So all of us allergy people out there, 화이팅입니다.
3: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2: We're on this together. Okay, so we're going to jump into our 대나무 숲 for today because we actually have a lot of... the first message is actually pretty sweet.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되게 sweet한 사연이기는 한데 네네. 일단 태연 씨, 우리 대나무 숲은 어떤 코너인지 얘기 좀 해줘요. What is 대나무 숲?
0: 좋습니다. Part 1. Balance 숲. Balance 숲.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장애 때문에 힘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익명 숲, Anonymous 숲.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stories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처방 숲, Prescription.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3: 네, 특별히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완전 필요해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할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song of, last song of the day.
2: Okay, so yeah, we have a chance to read those. So our first story for Palin's Soup for today, we actually have a very sweet message. Yeah. So Taeyeon is going to read the message for us.
0: 네, 안녕하세요. TNX를 정말 좋아하는 일본 팬입니다. 저는 자주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해버리는 게 고민이에요.
2: 아이고.
0: 누군가가 저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저보다 더 앞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제가 너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네요. 한편 이런 마음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 자꾸 무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다 무리해버리는 저 자신과는 어떻게 잘 마주하면 좋을까요? 두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Hello, I'm a Japanese fan who truly loves TNX. I'm struggling with constantly comparing myself to others. Whenever I see someone who seems more talented or farther ahead than I am, I feel so inadequate and it really weighs on me. In my head, I know that comparing myself to others isn't helpful. My heart just won't follow suit.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se feelings, I end up pushing myself too hard to keep up. How can I learn to stop comparing myself to others and accept myself exactly as I am? And how should I handle the part of myself that constantly overworks to the point of exhaustion? I would love to hear some advice from the two of you.
2: Who are you and where? How? Huh? Taeyeon's English is perfect today.
0: 정말요?
2: inadequate 어떻게 알았어요? 나 당연히 여기서 한번
0: 네.
2: 뭐지? 할 줄 알았는데 되게 이거는 영어권한테도
0: inadequate.
2: Inadequate is a hard word to pronounce.
0: 사실 이제 뭐 저희가 회사에서 리딩을 한번 하고 옵니다. 네, 영어를 잘 하시는 회사 직원분께서 계셔 가지고 제가 리딩을 한번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제 오고 있어요.
2: Look at that. Okay, 네. So they have an English speaker at the company and they apparently do a few read-overs before they... But look at that. He read inadequate perfectly. Look at that. As soon as he said it, I was like, look at that. Okay. This is actually a really sweet story. 근데 이거는...
0: 네. 근데 저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2: 어느 정도에서는 그쵸?
0: 그 부분을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쓴다면 저는 너무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과정 중에 뭔가 이제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고 그러는 부분도 일정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막 약해질 필요 없이 그냥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하구나. 그럼 이거를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게 혹은 더 잘할 수 있게 그냥 keep going 하시면 되지 않을까.
2: Okay. 네. So he says that this is actually a pretty good thing to have because it is going to keep you motivated to go further. And he feels that just being able to balance it out would be better more because for the most part, it's going to be helpful for you and just kind of keep going. 근데 이거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청취자분은 무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좀 하이라이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도 비교인데 네. 이 비교도 예를 들자면 제가 봤을 땐 이 청취자분은 좀 뭔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나랑 같이 분명히 같이 입사를 했는데 나보다 빨리 승진을 하는 것 같고 좀 빨리 뭔가를 성과를 뭐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면 따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뭔가 따라가게 되니까 굳이 안 밤새도 되는 거를 막
0: 무리해서
2: 밤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악순환이 되면서 좀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좀 밸런스를 찾는 과정은 뭐가 있을까요?
0: 본인이 그만큼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돼요.
2: 오!
0: 그러니까 지금 무리를 하게 된다는 것도 뭐 사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 오케이.
0: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무리를 해야 뭐 어느 정도 저 사람과의 그 갭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무리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좋은데 이제 본인이 너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할 수 있게 본인을 컨트롤해야 될 것 같아요.
2: Okay, so Taeyeon's advice definitely is because I feel that our listener is comparing themselves, like they said in the story, about how, like, let's say they have a coworker who's going, who's getting ahead faster. It feels like they're trying to, like, play catch up. And he's saying that playing catch up is fine, but trying to look at who you are first and then finding what matches you instead of just trying to push yourself to do what you think is needed to be in that position is something that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Okay, okay, very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준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뭘 하면 좋을까요? 이쯤에서.
3: 근데 이게 사실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한다 생각하고 뭔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자격지심이잖아요.
2: 오케이.
3: 어제 또 다른 말로는 자격지심이라고도 하는데
2: mm-hmm.
3: 이게 물론 사람이니까 안 될 수 없는 마음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자격지심을 뭐 느껴봤던 사람으로서
2: okay.
3: 제가 했던 방법은 사실 별게 없었어요. 그냥 나를 사실 못 믿으니까 나를 못 믿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져 있으니까 사실 자격지심도 들고 비교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이랑. 그럼 사실 방법은 그냥 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당장에 뭘 해가지고 나보다 어쩌면 다른 면에서 나은 이 사람을 지금 당장 뛰어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이 사람이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당장 내가 보이는 뭔가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그런 면들만 보고 정작 나한테 있는 장점을 내가 모르는데 그냥 남의 다른 면만 보고 아 나 이 사람보다 이게 안 되나 아 난 별로야 아 이 사람 뭐 이 사람이 나보다 낫네 아 난 너무 부족한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사실 그냥 계속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결국에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나 자신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나한테 어떤 장점인지, 남들한테 없는 뭐가 있는지 뭔가 이런 거를 그냥 계속 생각해보고 뭔가 그냥 사소한 거에 되니까 뭐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뭐 뭘 더 잘하는 것 같아 조금 더. 좀 더.
2: Okay.
0: Trust yourself.
3: Yeah, trust yourself.
2: Yeah, I feel that. Taeyeon and Junhyuk are pretty much saying the same thing, but it worded a little bit differently. Junhyuk is pretty much, you have to trust yourself. So all of this self-doubt and everything is coming from a place he's been before where he's questioned himself, where he's compared himself to others and stuff like that. But the constant questions of why am I not enough for putting yourself down and the self-punishment is something that you might need to just kind of sit back and trust yourself. So Taeyeon was saying that you have to reevaluate yourself and try to find a balance to find who you are. Yeah, it comes from what Junhyuk is saying too. You have to trust yourself. Mm-hmm. You have to trust to know that you're doing what you can. Like if that is your best, then you shouldn't worry about the outcome of it. 근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0: 네.
2: 내 최선을 다했는데 내 최선이 2등이라고 그 2등이
0: 그쵸.
2: 부족한 거는 맞아요, 맞아요. 아니고 그 스포츠에서 네. 2등을 꾸준히 있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요즘은 계속 골프를 못 치기는 했는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프로골프 선수분이 그 선수분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냥 본인들끼리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런 얘기를 했대요. 1등은 운이고 2등은 실력이라고. 그러니까 2등을 계속 꾸준히 한 사람도 어찌 됐든 실력으로 계속 그쵸, 2등을 하는 맞죠. 거고 네. 그 1등은 진짜 한 끗 차이의 운이라고. 근데 그 2등마저도 계속 그걸 못하면 2등조차도 못 올라가는 거라고.
0: 그것도 맞죠.
2: 네. 그래서 그때 그거를 듣고 저도 맞네. 내 최선이 가끔은 3등일 수도 있고 10등일 수도 있고 50등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최선을 깎아내릴 필요는 확실히 없는 것 같기는 그렇죠. 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2: So I agree. So I was watching this show and I agree with what both of them are saying. So I haven't been playing golf recently, but I was watching this program when I was kind of at the peak of watching a lot of golf content. And this one pro athlete was sitting down and having a conversation with some other pro athletes, and they were saying that being at number two is your true talent and your ability to be that good. And then being number one is a little bit of chance and luck. But to stay at number two is still something that is really hard to achieve. And sometimes your best might be 50th place and sometimes your best might be 10th place. But never to, you know, just downput yourself because it's not the number one spot.
3: 예, yeah. 속도가 다른 거라서.
2: 맞아요, 진짜. 근데 저도 확실히 연습생 때 좀 많이 도움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이제 연습생들 그래도 좀 경쟁을 해야 좀 나아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교를 했을 때 제 미국 마인드 중에 하나는 이거는 정말 감사했던 거는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너무 좀 크게 와닿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비교했던 포인트들이 제 기준에서는 푸시가 되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 연습생은 사기보다 노래를 훨씬 더 잘해.
0: 네.
3: So what?
2: Good for them. 그런 마인드가 좀 컸어요.
3: Congratulations.
2: Congratulations. 왜냐면 제가 그 연습생 봤을 때 제가 봐도 잘했거든요. 근데 제 목표는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번 생에는 내가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아예 another class, 그러니까 아예 카테고리가 달랐던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항상 저한테는 그게 좀 그렇게 딱히 자극되지 않기는 했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도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4: So there's one part of my American brain that helped me when I was a trainee. So they would try to make us competitive and they would be like, yo, Isaac, so that person seems like way better than you. And I was like, good for her.
3: Yeah.
4: Because like for me, I agreed that they seem way better than I did, but like they were on a whole new level than I was. And it's just like, I don't want to be there because I can't. I'm never going to be in that category. So I'm going to be in my lane, you know, trying to do my best so my voice doesn't crack later down the line. 맞아요. 근데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냥 just follow your own path at your own pace. 그냥 본인이 갈 길을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3: 맞아요.
4: Yeah, don't stress yourself out about this. Now, our official story for today, I think, is going to get both of them very upset. 왠지 오늘의 네. 본격 사연은 네. 오늘의 그 익명 수분 우리 두 분이 네.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빨리 노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4: So we're going to be jumping straight into our next track because we have a lot to talk about. But another big congratulations to TNX for celebrating their 4th anniversary.
0: 감사합니다.
4: So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그러니까 내 말은 Love Letter,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with our official story.

0: Are you ready?
1: Every day's K-pop.
2: Listen up.
3: Anytime and everywhere.
2: Arirang Radio.
3: Arirang Radio.
1: It's time for our anonymous soup, and our question for today is, my significant other spent a gift coupon to my best friend on their birthday without me knowing. Is this a sweet gesture versus crossing the line? So my boyfriend and I have only been dating for 5 months, and I recently found out my boyfriend gifted my best friend with an online coupon for their birthday without my knowledge. I don't know how to feel about this, so please help. I have a question for you guys. So I just found out my boyfriend sent my best friend a 30,000 won coupon for their birthday, but he never told me.
4: Maybe you wanted to do a nice gesture to your best friend to get on their good side? Did that upset you?
5: That's not right. If you want to get your friend a gift, he should have done it through you, or at least asked. I would be upset too.
1: Right? I only found out because my best friend called to thank me. I had to double check that he had sent her anything. It was embarrassing, and I feel like an overjealous girlfriend.
4: I don't think he meant any harm. I know you three hang out sometimes, right? He might just want to be friends with your best friend.
5: That's the problem. She's not his friend to begin with. She's his girlfriend's friend. In fact, any contact should have been made through you, or he should have let you know. You're not overreacting.
1: So, is the boyfriend being nice and considerate, or is he crossing trust boundaries? What do you guys think?
6: Ta, Taeyeon 씨, 어떻게 된 거죠?
7: 네, 요약을 해드리자면 사귄 지 5개월 된 남친이 저에게 말도 없이 제 절친에게 직접 3만원권 기프티콘을 보냈다는 걸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당혹스러웠죠. 제 친구를 챙겨준 호의는 고맙지만 연인인 저를 건너뛰고 직접 소통한 방식이 선 넘은 것 같아서 민망하고 당황스럽고 복잡한 기분이 듭니다. 남친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너무 복잡 미묘합니다. 유유.
4: Our listener's boyfriend of 5 months gave a gift coupon worth 3,000 won, but never told our listener he sent it. Our listener understands this could just be a nice gesture, but also doesn't feel right about him not telling them he sent it in the first place.
1: 자, 두 분.
7: 저는 오늘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1: 저는 사실 네. 대본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두 분은 얼마나 화를 낼지
7: 그래요?
1: 어.
7: 저는 사실
1: 어?
7: 별로 그렇지 않아요.
1: 설마?
7: 왜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1: 그러게 남자 두 분의 남자 입장이구나 이거는.
7: 그렇죠.
1: 자, 들어봐요. 우리
7: 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리딩을 할 때
1: 두 분이 이제 의견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요?
7: 그랬던 것 같거든요.
8: Okay, so when they did the reading, they already kind of talked about this. And so Taeyeon's like, wait, can we listen to Junhyuk's reasoning first? So Junhyuk, what's your reasoning?
9: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좀 별로라서.
1: 별로다.
9: 아니, 일단은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거 자체는 그럴 수 있죠. 뭐 생일이기도 하고 뭐 하니까 줄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일단 말을 안 했다가 제일 큰 포인트예요. 말을 안 했다는 거는 조금 저는 서운할 수 있다 생각해 충분히. 그리고 뭔가 그냥 말을 안 했다 해서 저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물어봤으면 뭐 안 되면 별로다라 말하던가 아니면 뭔가 되면 그냥 흔쾌히 된다고 말해줬을 텐데 뭔가 이걸 어쨌든 준 친구한테 듣게 했으니까 저는 뭔가 그거는 충분히 여자친구 입장에서 저는 찝찝할 수 있다 생각해요.
8: Okay. 네. So he agrees that the girlfriend has a right to feel a little off about this because it's not about the gift giving part. It's just that the listener ended up hearing it from the friend. Like she knew nothing about it. So if the friend never said anything, she would have known nothing about it, which is kind of a red flag as well. 근데 이게 확실히 외국 청취자분들이랑 한국 청취자분들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
7: 네.
8: So Aaron, the 30,000 won is about less than $30 right now with the dollar exchange rate. So in Korea, it's like a $30 gift card. So yeah, it's not a lot. It's not a big gift card. It's not like whatever, but.
9: 그리고 저는 이게 나이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3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뭔가 약간 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말을 하고 보낼 것 같아요.
8: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준현 씨, 태현 씨 무슨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전 이거예요. 전화번호 언제 받았어?
9: 그러니까 뭔가
8: 왜? 아니 그러니까 왜? 잠깐만. 내가 오늘 제일 열받으려나? Okay, so I felt that these two would get really upset today, but maybe I'm the only one that's gonna get upset because when did y'all exchange numbers? Okay, 태현 씨 무슨 얘기, 네. 무슨 의견이에요?
7: 아,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꼬리를 물진 않았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제 절친과 아 제가 아니라 이제 이분의 절친과 이분의 남자친구분이 서로 연락처를 교환되어 있는 상태고.
8: Okay, right.
7: 그리고 절친분이 생일 때 남자친구분이 선물을 준 거잖아요.
8: 맞아요.
7: 여자친구 그 얘기 없이.
8: 없이.
7: 사실 근데 지금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여자친구분 입장에서 본인에게 말 없이 선물을 줬다는 건 당연히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운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뭐 금액적인 걸 떠나서 어쨌든 이 절친과 남자친구분이 서로 번호 교환이 돼 있었고 어쨌든 그랬던 상황을 볼 때 이거는 이제 물론 여자친구분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그 두 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아니고 남자친구분과 그 여자친구 절친과의 어떻게 친해지는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여자친구분의 절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그분의 생일이었고 뭐 남자친구 입장에선 이 친구를 그냥 그저 생일을 챙겨주는 정도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 Okay, 네. So Taewon is getting lasers from outside when he says this, but he says that he doesn't feel that it's that big of a deal. I mean, he doesn't know how they got each other's numbers, but with that, he feels that, I mean, you know, it could be something that upsets you, but, you know, it's just, they're already like all kind of friends as is, so this shouldn't be a really big problem in the beginning. 근데 저는...
7: 네.
8: 제가 절친이었을 때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7: 네네네.
8: 그러니까 저도 절친인 입장일 때는
7: 네.
9: 전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8: 난 되게 싫을 것 같아요.
7: 어 그래요?
9: 네. 난 당황스러울
8: 그러니까 만약에
9: 것 같아요.
8: 우리 다 같이 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7: 네.
8: 막 학교 동창이고 막 다 같이 서로 친구고 원래 알던 친구들이 근데 둘이 사귀었어요. 근데 제 생일 챙겨준 거는 it's okay.
9: 아, 그거 맞아요.
8: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친구였으니까
9: 원래 다 친구였어요.
8: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잖아요.
7: 네.
8: 근데 내 절친이 남자친구가 생겨서 뭐 어쩌다가 뭐 무슨 장소나 뭐 이렇게 무슨 뭐 생일 파티를 해준다고 뭐 어쩌다가 뭐
9: 그렇죠.
8: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쳐요.
7: 네.
8: 근데 일단은 제가 제 친구의 남자친구한테 연락할 이유도 없는 분더러
9: 맞아요.
8: 내 생일이 그 프로필에 떴다고 그 사람이 저한테 생일 선물을 보내주는 건
7: 네.
9: 좀 되게 싫을 것 같아요.
8: 왜? 뭐지?
9: 굳이 왜? 약간.
8: 굳이?
9: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그 말이 맞는 게 그러니까 다 같이 친하다가 그 무리에서 이렇게 사귄 거면 그 나머지 다른 무리의 친구들이 뭐 생일이거나 이성 친구들이 생일이거나 할 때 선물 보여주는 건 전 너무 오케이. 왜냐면 이미 친했으니까 다 오랫동안 친구였으니까.
8: 그쵸.
9: 근데 어쨌든 내 연인의 절친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연인 때문에 처음 알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연인이 내 친구 소개시켜줄게 친해져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 그냥 내 친구랑 있는데 뭐냐 보고 싶어 와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 뭐 친구분 한번 인사시켜줘 그냥 어떤 분인지 정도는 알고 싶네 그냥 이 정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사실 핸드폰 교환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안 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설령 교환한다 해도 어쨌든 나의 절친의 이성인데 저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8: 태현 씨가 옆에서 식은땀을 은근 흘리고 있는
9: 아니 괜히 왜냐면 요즘 사실 알잖아요. 이게 아무리 친구여도
8: 밖에서 뜨거운 시선을 느꼈어요 우리 태현 씨가. So Junhyuk is agreeing with me and the fact that like for a girl's perspective if like if we were all friends it's fine but like if this is my bestie's man, I'm not gonna get his number. But even if like there was some reason that I did have his number, I wouldn't contact him. But if he saw my birthday on a profile and he's like, oh, happy birthday, and he just gave me what he thought was like a small gift, it would be really weird to accept it too. And Shinyoung is agreeing with me and Taeyoung's feeling the really big lasers coming out from outside. We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처방을 까먹는데 우리 처방 투표를 할 시간은 필요해서 처방곡을 얘기 좀 해줘요.
7: 저는 기리보이 미쳐버리겠다. 아 왜냐면 아 이거는 이제 제 기준이 아니라 이 사연자님의 지금의 감정 상태가 감정 상태를 좀 투영한 곡을 들고 와봤어요. 미쳐버리겠다.
8: Okay, so Kitty Boy's 미쳐버리겠어 is the track that he chose. He feels it. It's not because of his perspective, but from the perspective of our listener. He feels that the listener's probably in the case where like, you're going crazy. 자, 우리 주인 씨는 어떤 노래?
9: 저는 저번 사연부터 약간 연결된 느낌이긴 한데 그냥 우리 이러지 말아요 좀 이런 느낌에서 우리 이러지 마요 라는 곡을
8: let's
9: 준비했어요.
8: Let's not do this.
9: Yeah, let's not do this. Please. 저는 저번부터 약간 항상 똑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사람마다 다 허용 범위가 다르고
8: 맞아요.
9: 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하나 아 이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정말 너무하다 이건 좀 너무 과한 요구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내가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내가 좋아해서 만났고 아 상대가 싫다는 거 좋아하는 상대가 싫다는 건데
8: 그죠?
9: 그거를 굳이 그러니까 정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막 나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싫다면 안 할 것 같아요. 뭔가 그쵸. 정말 무리한 요구가 아니어서.
8: 오, 우리 우리 청취자분이 되게 예리하네요. 외국 청취자분이 네.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아도 요즘은 DM으로 기프트콘이 전송됩니다.
7: 아, 된대요.
8: 돼요?
7: 아 그건 몰라요. 아니 근데
9: 아, 내가 저는 사가지고 되긴 하지.
7: 그 저는 아,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인이 된 후에 그 절친과 자리가 있어서 친해졌고 뭘 해도 어쨌든 그 남자분 남자친구분과 절친과의 뭐 교환이 났든 뭐 그 SNS든 번호든 간에 어쨌든 그 교환이 났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그 자리가 뭐 되게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8: Okay.
7: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선물을 챙겨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뭐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건데 여자친구분이 서운해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자친구분께서 그게 너무 불편하시면 남자친구분께 얘기를 해서 이런 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너무나 좋은 방법,
8: 그렇죠.
7: 건강한 왜냐면, 방법이라
8: 그렇죠.
7: 생각을
8: 왜냐면
7: 해요.
8: 왜냐면 이제 5개월 만났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뭘 싫어하고 뭘 좋은지가 맞춰가는 그렇죠. 관대이긴 하니까
7: 네네,
8: 이런 게 좀 불편하다를 표현을 하기는 해야 하는 시기기는 맞는 것 같아요.
7: 네. 근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8: okay.
7: 이게 되게 지금 이 워딩이 조금 센 것 같아요.
8: 아.
7: 여자친구분께서 생각하시는 워딩이 선을 넘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8: 오케이.
7: 네, 이거 뭔가 이 사실 연인과의 관계에서 당연하다는 건 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절친을 꼭 본인을 통해서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거 정도입니다.
8: 오케이. 네. 오케이. So Junhyuk and Taeyoung are kind of having the same thing, but it's worded again differently. So they're coming from the same perspective for today, whereas Junhyuk is saying, because again, they've only been dating for about 5 months now, so they're still in the process of getting to know each other. But in his case for our listener, he's saying that if the listener is saying that they don't like it, then don't do it. And Taeyoung is pretty much saying the same thing, but we need to express this because they've only been dating for 5 months now. So you're still in the process of getting to know each other. And you have to find out what your likes and dislikes are as well, because there might be situations where they thought is fine and you think is not. And you have to communicate those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So if you felt odd about this, then you should talk about it too. 근데 저는 우리 사연자랑 너무 저 이런 적 있어요.
7: 아니 아 남편분이요?
8: 그냥 저 예전에
7: 네.
8: 그 제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다 같이 그 동생들이랑 이렇게 지인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술을 먹었어요. 친해졌겠죠? 연락처를 주고받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만났던 사람이 공연을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막 연락을 우리조차도 초대권이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제 지인들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네. 해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네, 친한 네. 지인들한테. 근데 공연장을 갔는데 우리 지인들이 줄을 서 있네요. 초대권을 받으려고. 근데 그것 중에도 여자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네 왜 여기 있어? 이러니까 우리가 초대권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같은 거죠. 나 되게 기분 나빴어.
9: 아, 진짜.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당해 보면
7: 만나던 분께 따로 연락을 했다는 거죠.
8: 그러니까 제 친구분들이. 지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친해진 건 맞아요. 네. 근데 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이랑.
7: 그렇죠. 비슷하죠.
8: 근데 생일이 아니라 이런 초대권을 어찌 됐던 간에 그거를 내가 저한테도 연락이 왔으니까. 근데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해서 줄게 이랬는데 내가 연락이 없으면 안 되나 그렇죠. 보다 해야지. 그거를 왜 당사자들한테 다시 가서 받느냐인 거죠, 저는.
9: 저는 그게 있어요. 저는 여사친 남사친 문제의 종결점 중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베스트는 그냥 굳이인 걸 안 하는 거예요.
8: 아 굳이 그러니까 네. 먼저 생각해서 좀 굳이라는 네. 게 있다면
9: 왜냐면 이게 그렇죠. 행동 중에 굳이인 것들이 있고 있죠. 그냥인 것들이
8: 그러니까 그 질문을 먼저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네.
9: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뭔가 내가 조금 생각이 될 때는 그냥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딱 적용되는데 생각해요. 아니, 굳이인 걸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 이게 어렵지만 물론 오케이. 사람마다 굳이의 기준이 다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이것도 저는 너무 굳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특히나 여자친구의 절친이면 어쨌든 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이면 모르겠는데 이성이고 여자친구의 절친이면 저는 무조건 더 오히려 선을 지키고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8: 오케이.
9: 왜냐하면 진짜 직결된 관계니까 okay. 여자친구랑.
8: 오케이. Okay. So yeah, I was saying that I've kind of had this situation where I was dating this guy who did shows and stuff like that, and we had a bunch of friends that we got really close to in a really short amount of time. They were my friends, and we were supposed to go see a show, and I was trying to get everybody's like, you know, invites, trying to organize, but I wasn't able to organize it by the day. And I saw my group of friends there, and I was like, I never contacted you guys back. How did you guys come? And they're like, oh, we just contacted so-and-so. And I was just like, so you went behind my back when I said I would get back to you. And it was a whole ordeal. And Junhyuk was saying that, yeah, in the end, like, he's going to think to himself, like, he's going to ask himself a question of just, like, should, like if we're not supposed to, like, if there's a question of, like, really? Like, in this situation, like, really? 그죠. Would it be okay? Like, really? Like, he kind of asks himself the question before he acts. So right now, Kitty Boy's track is at 33%, and we have 67% for Mood's track of 우리 이러지 마요. 네. So it looks like our listeners are kind of coming to a conclusion. You still have a chance to vote. So whichever song that you think is more appropriate, start sending in those votes. 이제 투표는 올라갔고요.
7: 네. 네.
8: 키디 보이 노래는 33%, 무드 네. 노래는 67%예요. 자, 우리 투표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We got Flory on the track with Green Tomorrow, and we got more of the show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Go
1: ARIRANG.
2: arirangradio.com.
3: I think that our list, our two members love our 대나무 soups when we talk about this. 우리 이런 주제를 하니까 우리 이 두 분이 아주 노래 나갈 때도 우리 태연 씨가 계속 그러니까요. 제가 누나 들어봐요. 그러면서
4: 그러니까 제가
3: 자 들어봐요. 이랬어요. 지금 노래 나갈 때
4: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진짜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쿨병으로 이런 게 아니고
3: 네네네네.
4: 제가 꽂힌 워딩이 뭐였냐면 직접 다이렉트로 꽂는 건 선 넘은 거지라고 했던 워딩이 꽂힌 거였어요. 왜냐면 본인의 남자친구고 서로 소중한 관계이지만 상대방을 내가 소유한다는 감정은 가지면 안 돼요. 상대방이 뭔가에 있어서 당연하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그렇게 느끼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당연히 이제 본인을 건너뛰고 본인의 주변인들한테 그냥 연락하고 이런 거 기분 나쁜 거 당연한데 내가 남자친구를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약간 그런 무언의 뭐 행동들이나 단어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습관이니까. 네, 네, 네. Oh, okay. So Taehyung wanted to make it final because we have to close the vote. 네. He said to finalize it. He says that there was like they crossed the line was the wording that kind of was a red flag for him because he says you don't own your significant other. They have to make their own choices. And so he wanted our listener to not think that way because that's also a habit of thinking certain ways. So you might want to try to think about like how you go forward and telling them that you were upset is a must. 우리 투표 시간이 빨리 종료를 해야 되네요. 네. 자, 과연 많이 바뀌었을까요? 10, 9, 8, 7, 6, 5, 4, 3, 2, 1.
4: 아, 이런 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지금.
3: 두 시간으로 해야 되나요? So mood track 우리 이러지 마요 is a winner for 60%.
5: Thank you so much. 이러지 말아요.
4: 저도 화나요. 왜 연락처를 교환했는지도 모르겠고.
3: 그렇죠. 그러니까 화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화나요.
4: 사실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3: 네.
4: 이미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3: 맞아요. 근데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태연 씨가 얘기하는 거를 동의를 해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죠. 아직 5개월밖에 안 만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분이 이런

0: An artist's portfolio holds years of dedication, but to see the true depth, you have to look behind the lens. Today on The Curation, we're exploring the life, inspirations, and hidden stories of musicians through the personal photos they have selected just for us. And yes, everyone, joining us in the studio today is none other than Nana of Wananim. 기억해 보신 걸 환영합니다.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누아의 나나입니다. 오랜만이에요.
0: Yay! We have Nana here saying long time no see. Yeah. 나나님, 댓글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 아우.
0: 다들 네.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저희 지금 드우라오님께서 크크크 예뻐라. 아. 바로 한 말씀 해주시네요. Saying you're so pretty.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곡 나가면서 저희가 돌려드린 이 클로즈업 카메라가 와,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카메라가 들어왔을지, 딱 맞는 모델이 오셨고 지금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잡아내고 네. 있습니다. We have a beautiful model and a beautiful camera capturing this beautiful vibe of Nana. 오늘 저희 인터뷰
1: 네.
0: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1: 좋아요.
0: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1: 너무 좋아요.
0: Okay.
1: 네.
0: She's feeling great, she says. 저희 오늘 인터뷰 하시면서 그냥 보다가 만약에 댓글 같은 거 재밌는 거 있으면 그냥 네. 편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뵙는 거잖아요.
1: 네.
0: 빨리 친해지자는 계기로 break the ice 코너가 있습니다.
1: 아이스 브레이킹. 네, 좋아요.
0: So we're gonna break the ice a little bit just to, you know, get closer before we jump into the official corner. 팩트 체크를 좀 해볼까요?
1: 좋아요, 좋아요.
0: Okay, we have secured quite a few of these online information about Nana. So we're gonna check them out one by one. 자, 본명 가보겠습니다. Your given name is 권나연,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Bingo! 권나연 is a given name, 안동권 씨라고.
1: 네.
0: 권 씨가 하나인가요?
1: 네.
0: 아, 오케이. 아니, 저희 어머님이 또 권 씨여가지고.
1: 오, 정말요? 네,
0: 괜히 반갑더라고요.
1: 반갑습니다. 어머니.
0: She comes from the 권 family of 안동. And yeah, my mother is also sharing the same last name, so that's pretty cool.
1: Yeah.
0: 나연님은 그 뜻이 뭐예요, 이름이?
1: 나연이요? 네. 나연은 아름다울 나의 맞이하려니라고 아름다움을 네. 맞이한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Wow, 나 means beauty and yeah. 연 means greeting. So greeting that beauty, what a name.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진짜로. Okay, okay. She's saying a heart to her parents. Yeah. Very, very cute. 자, 지금 무대명은 나나가 된 거잖아요.
1: 네.
0: 그 나나 탄생화가 좀 궁금합니다.
1: 사실 이러고요. 별거 없는데요.
0: Yeah. How did the name Nana come from?
1: 네, 방금 본명이 네. 나연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나연이를, 나연아, 빠르게 빠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나연아, 나연아, 나연아, 나나, 나나, 나나 하다가 이제 그 나나라는 별명을 네. 제가 예명 후보에 올렸었는데 그거를 캐치해 주셔가지고 정말 나나가
0: 거구나.
1: 됐어요.
0: 그럼 진짜로 주변 사람들이 그 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나연아, 나연아를 하도 빨리 해서
1: 네.
0: 나나가 됐다?
1: 그쵸.
0: Interesting.
1: 실화 바탕이에요.
0: 진짜구나.
1: 네.
0: Okay. So when you repeat 나연
1: 네.
0: really quick, it becomes 나나나나나나. And then it became Nana. She put it up as a candidate for the stage name and the company chose this name. 그때 yeah. 혹시 다른 이름도 있었어요? 후보군에?
1: 다른...
0: Any other names that you thought of?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1: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글자 이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세 글자도?
1: 네.
0: Okay. There was a three-syllable name too, she says. Very cute. 자, 굉장한 스토리를 기대했어요.
1: 네.
0: 더욱더 굉장히 나왔네요.
1: 네.
0: 나연아, 나연아, 나연아, 나나가 됐다.
1: 네.
0: Very cool. 자, MBTI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r MBTI is ENFP. 맞아요?
1: 맞습니다.
0: Bingo!
1: ENFP.
0: ENFP.
1: 네.
0: 쭉 ENFP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신 걸까요?
1: 가끔씩 ENTP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보통은 ENFP가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실제로 잘 맞아떨어져요?
1: 네.
0: 극적인 ENFP세요? 완전
1: 극적일 때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는데요. 네. 제가 첫 만남에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어서 약간 낯가리는 ENFP?
0: 어디가 지금 낯을 가리시는 거죠?
1: 전혀
0: 안 가리시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1: 오늘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0: 아니요, 제가
1: 오늘은.
0: 더 편해요, 지금.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편한데요.
1: 좋네요. 오늘은 okay. 진짜 ENFP.
0: 아, 진짜?
1: Real.
0: Okay,
1: yeah.
0: sounds good. So ENFP, she says, especially in the terms of being extrovert, I was asking her a question like, are you extreme E? And she's like, you know, I'm kind of shy and timid around people, but I'm saying, no, not at all. Because you're making me feel so comfortable. 오늘 저보다 더 호스트 같으세요.
1: 이거 제가 뺏을게요.
0: 아, 지금 방송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셔가지고 제가 약간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Okay, okay. 강아지를 키우신다고.
1: 네.
0: She raises a dog. Yeah. 자랑 좀 해주시죠.
1: 저희 강아지 이름이 굉장히 귀여운데요. 네. 흰둥이예요.
0: 아, 흰둥이.
1: 네, 흰둥이라고 지은 일화가 네. 있는데 애니메이션 중에 짱구는 못 말려 아세요?
0: 네, 알죠, 알죠, 알죠.
1: 제가 정말 좋아하는 최애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짱구에 나오는 흰둥이를 너무 좋아해서 네. 아, 내가 언젠가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면 네. 뭐 복슬복슬 갈색 강아지던 아니면은 약간 좀 검정색 강아지던 간에 이름은 흰둥이라고 지어야겠다 했는데 마침 제 눈에 들어온 아이가 하얀색 말티즈였던 거죠.
0: 딱이었다.
1: 네.
0: 제가 사진을 봤어요.
1: 아, 정말요?
0: 너무 귀엽던데요? 리용도 너무 이쁘게 돼 있고
1: 맞아요.
0: 똘망똘망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똑똑하지 않을까.
1: 너무 똑똑하고 네. 너무 귀엽고 천재 강아지예요.
0: 천재 강아지예요? 네. 오케이. 이 강아지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네, 저도 강아지를 없죠. 키워가지고 이 강아지 키우시는 그 집사님들 만나면
1: 네, 멍집사
0: 끝나지 않아요. 네. 대화가. She has a dog named 흰둥이 everyone. Mm-hmm. 흰둥이 is the name of an animation character of a dog yeah. called Crayon Shinchan. He has a dog called 흰둥이 and she is saying 흰둥 was a name that she had in mind even before adopting a dog, but later on her radar mm-hmm. there was this white dog
1: yeah.
0: and she decided to adopt him and named him or her you. Him 남자 수컷이 암컷이에요?
1: 수컷이에요.
0: 수컷이에요.
1: 네.
0: Call him 흰둥이 and she's saying 흰둥이? That he is such a smart dog. You can definitely go search it up, 흰둥이 and 나나, and then you'll be in love with the picture. So cute.
1: So cute.
0: You're so good in English.
1: Oh, really?
0: Yeah.
1: Thank you.
0: Your English reactions are so good right now.
1: Uh-huh.
0: Okay, 영어도 쓰시려면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1: 네.
0: Okay, you can definitely tell. Awesome, awesome. 자, 재밌는 것들을 좀 발견했는데.
1: 네.
0: 그 얼굴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1: 네.
0: 인중이라고 이거 맞나요? 잠깐만. Okay, she says her favorite facial feature is her philtrum. 진짜요?
1: 맞아요. 마음에 드는 부위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인중이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좀 깊기도 하고.
0: 네.
1: 그 선이 예쁜 것 같아서 그래서 옆태가 조금 괜찮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0: 저는 그냥 네. 그냥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인중이
1: 네. 마음에 들어요.
0: 오케이 오케이. 저 오늘 인터뷰 한 내내 인중만 볼 것 같긴 합니다. 죄송해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사람이.
1: 아 시선이 계속 가시네요.
0: 아,
1: 네. 네.
0: 최대한 피해보겠습니다. 오케이. She's saying her philtrum. Everybody. By the way, philtrum is like that middle part of your upper lip, the space between your nose and your upper lip.
1: Mm-hmm.
0: She's saying it's very deep and curvy,
1: yeah.
0: and she likes it. And that's why her side profile is so very pretty, she says. Wow. 아, 이거 그냥 카메라만 켜놓고 얘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다들 되게 인중에 꽂히셨을 것 같은데, 다들.
1: 네, yeah. 얼마든지 보세요.
0: She's giving us a great sample of her yeah. beautiful philtrum. Okay, 그럼 이거 팩트 체크 된 거고.
1: 네.
0: 오키도키. 특기는 의외로 팔씨름이다. Her specialty is arm wrestling.
1: Yeah.
0: Yes? 힘이 좋으신가 봐요.
1: 네. 어렸을 네. 때부터 힘이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왜소해 네. 보일 텐데요.
0: 네, 뭐 특기가 팔씨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건.
1: 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네. 팔 힘이 좋아가지고 여자친구들한테 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진짜로?
1: 네.
0: Okay. She's saying, you know, from her outer look, not many people think of her as being like somebody with great physique or power or anything. But she says, unlike the appearance, she's never lost an arm wrestling match with any of her female colleagues or friends.
1: 아,
0: 저희 팀에 여성분이 안 계셔가지고 어떻게 챌린지를 못 해보겠는데
1: 아.
0: 나중에 한번 그런 걸로 그 막 아이돌분들 운동 같이 하는 경우 많잖아요.
1: 네.
0: 그런 데 나가면 접수하시겠네요.
1: 너무요. 어쨌든. 팔씨름 종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0: 오케이. 이거 많은 PD님들 지금 보시고 계시다면 저희 네. 팔씨름 한번 종목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아요.
0: 나나님께서 준비가 돼 있다고 하시네요.
1: 네.
0: We're saying the Idol Olympics and all that. It'll be really nice to have an arm wrestling game. Mm-hmm. And she would probably kill it. Awesome, awesome.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1: 네.
0: Your favorite subject in school was English. Is this true?
1: Yeah.
0: Really?
1: Is it true?
0: Really, really? So have you learned English anywhere else, like an English academy?
1: Yeah.
0: Okay. Mm-hmm. Your pronunciation is really, 발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좀 미드 리액션이에요.
1: 진짜요? 네.
0: 리액션이 굉장히 내추럴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미드 즐겨보세요, 혹시?
1: 너무 좋아해요.
0: 좋아하시는 거 뭐 있어요?
1: 저 키싱 부스.
0: 아, 재밌죠?
1: 네, 너무 좋아하고. 네. 네.
0: She's into kissing booth, everyone. And she's learned English by watching all these English dramas and also attending English Academy. Very cool. 제 욕심으로는 이 영어로 더 진행을 하고 싶은데 가면서 한번 챌린지를 해보죠, 저희.
1: 네.
0: Sounds good, sounds good. 자, 이쯤이면 저희 좀 친해진 것 같고.
1: 네.
0: 제 생각에는 사실 처음부터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워낙 그 낯가림이 없으신 것 같아서.
1: 정말요? 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0: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We didn't even need to break the ice because she seems like a very, very open person. We're so ready for this. 자, 이제 본격적인 코너를 뛰어들어가 볼 텐데.
1: 네.
0: 오늘 저희가 좀 부탁드린 게 많았죠. 막 선곡도 부탁드리고 막 사진도 부탁드리고 이게 정확하게 포장을 다시 하자면 네. 큐레이션이라는 코너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아이돌 그룹 분들 너무나도 홍보할 때 많지만 멤버분을 모시고 정말 인생 깊숙이 얘기해보는 코너가 있으면 좋겠다.
1: 네.
0: 그래서 나나님의 인생을 일종의 어떠한 전시회로 생각을 하고 세계의 사진을 걸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까?
1: 오.
0: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1: 좋아요.
0: So the curation corner is a corner to have an in-depth talk about a member's life. And we have Nana of UA here with us today. We're going to check out the three photos that she has selected for us. 세 장 골라주셨잖아요.
1: 네.
0: 자,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Ready?
1: 좋아요.
0: Here it goes. 3, 2, and 1. 바바바바바바. That is 제가 알기로 목요일 저녁 방송 대기실인 것 같은데.
1: 오.
0: 맞죠?
1: 맞아요.
0: 맞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
1: 네.
0: So this is a live music show green room.
1: Yeah.
0: 자,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저희의 첫 데뷔. 무대예요.
0: 아, that's the debut stage.
1: 네, 데뷔 스테이지를 끝내고 선생님께서 축하 케이크를 저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때 인증샷 찍었던 너무 풋풋한 사진이죠.
0: 와, 이게 네. 몇 년 전이에요?
1: 2020년도예요.
0: 2020년도예요?
1: 네.
0: It's already been 6 years.
1: 네.
0: Oh my goodness. 저 그 우아 분들 데뷔할 때가 어제 같은데. 6년이 정말, 되네요, 진짜로.
1: 네, 시간이 빠르더라고요.
0: It's already been 네. 6 years, everyone, since they've promoted. So this is right after their debut stage, their teacher came up with a cake congratulating them on the debut. 자, 어떠셨어요? 저 무대.
1: 진짜 떨렸어요, 네. 생각보다. 제가 스스로 어릴 때부터 좀 무대 체질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네. 실제로 데뷔 무대. 를 하려니까 네. 너무 떨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생라이브를 해가지고
0: 네. 그 잘하는 사람들만 한 생라이브. 와, 오케이.
1: 호흡법도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연습실에서 하던 환경이랑 실제 무대 위에서 그 긴장감과 좀 더불어서 하는 그 느낌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연습 더 해야겠구나. 네. 그리고 첫 번째 데뷔 무대를 끝내고 나서도 저희는 계속 네. 무대마다 연습하고 다시 올라가고 네. 이랬던 것 같아요.
0: Okay, she's saying she clearly remembers the day of debut. She said it was super nerve-wracking.
1: Yeah.
0: And she said she practiced so many hours in doing all that, but especially with this debut stage, it was 100% live performance.
1: Yeah.
0: And being in a practice hall and being on stage is different. Right, being on stage, she had to learn about all the new breathing, all the new singing style.
1: 맞아요.
0: So they were constantly going back and forth from their training room to practice and hone their craft. 그 데뷔 무대 딱 직전에 그 전 무대 기다리면서
1: 네.
0: 그 한 10초가 정말 죽을 맛이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정말로. 울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데뷔 무대하고?
1: 데뷔 무대... 네. 저희 처음 쇼케이스 했을 때 좀 네. 눈물이 났었고요.
0: 네.
1: 데뷔 무대는 그냥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눈물은 쏙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0: She says they were all teary and emotional during the showcase, but with the first actual promotion, they were just really eager to do good on stage.
1: Yeah.
0: 자, 어릴 때의 이제 나연님의 삶을 돌아가 볼게요.
1: 네.
0: 그 언제 이렇게 나는 뭐 춤이나 노래나 뭐 무대에 오르는 걸 즐기는구나 이런 걸 깨달은 계기가 있어요?
1: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순간이 많은데요. 네. 딱 특정하게 언제라기보다는 좀 무대 설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학예회나 재롱잔치 아니면 대회 이런 곳에 섰다가 그 무대 위에서 희열이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그냥 저를 보러 와주신 분들 아니면 뭐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소리 질러주시고 같이 환호성 해주시는 그 약간 샤우팅에 소름끼침이 느껴져서 내 길이구나 어느 순간에 딱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0: 그럼 자연스럽게 무대에 오를 일이 좀 많았던 거네요.
1: 네, 많았어요.
0: Interesting. 네. 자원해서 이렇게.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0: 무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1: 네,
0: 어릴 때부터.
1: 저를 좀 뽐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네. She is saying ever since childhood, she had many opportunities to go on stage, whether that be a talent show or a school festival. She went on multiple stages and through that she found out that she really enjoys the presence on stage and listening to people and friends, everyone cheering on for her. That got her thinking, maybe this is my way. Yeah. I should definitely jump into this K-pop idol business. 오디션을 보게 된 거는요?
1: 오디션은 네. 따로 보지 않았고요.
0: 캐스팅이죠.
1: 캐스팅을 네. 받아서 okay. 네, 직접
0: 그 캐스팅은 되었어요. 학교 무대 이런 거 할 때였나요?
1: 캐스팅이 어린 학생들부터 대학생까지 나오는 댄스 경연 대회였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제가 중학생 때 저희 팀 크루랑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탔어요.
0: 능력자다.
1: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무대 밑에 심사위원으로 저희 네. 대표님께서 계셨어가지고 저를 우와. 보시고 되게 반짝반짝 빛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캐스팅이 돼서
0: 원석을 발견한 기분으로 네. Interesting. Okay, so how she became a trainee? She was on this one dance competition and this is like across all ages. She competed with her middle school team yeah. and on the stage they won the grand prize and one of the judges were her current CEO casting yeah. her saying you know, it felt like he found the new hidden gem on stage.
1: 제가 거기 있었어도 캐스팅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네,
0: 그 에너지가 굉장히 좋으세요. She has a really great aura. 저 요즘에 아우라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오. 아우라가 굉장하십니다.
1: 감사해요.
0: She's got great aura indeed. 그렇게 해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1: 네.
0: 되게 오래 했다 들었습니다.
1: 3년 정도.
0: Three 제가. years as trainee. Yeah. 팀에서 최장이죠 이게.
1: 네.
0: 어떠셨어요? 최장기 연습생이라고 할 수 있죠.
1: 그렇죠. 네. 최장기 연습생이었는데.
0: 연습생 생활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결코.
1: 쉽지 않은데요. 네. 저는 배운 게 정말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들을 저는 좀 즐기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고 전 너무 좋고 너무 애틋하고 울컥하는 약간 그런 기억들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0: Okay, she's giving us a very positive answer concerning her 3 years as a trainee. She says, although it was tough, every single thing that she experienced as a trainee remains as a great positive memory because she learned so much off that and she was able to become who she is today. 그러니까 멘탈이 진짜 좋으신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진짜로.
1: 좀 긍정적인 사고회로를 하려고.
0: So she says she always tries to be positive and keep that optimism running underneath. Yeah. Very cool. 그렇게 이제 연습 생활도 하고 가수를 꿈꾸다 보면 분명히 롤모델이 생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1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각자만의 롤모델이 누가 있었는가?
1: 네.
0: 있으셨어요? 막 이렇게 나는 이런 선배님을 좀 우러러봤다, 닮고 싶었다. 있었을까요?
1: 그쵸. 네.
0: 누구요?
1: 저는 블랙핑크 선배님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0: 블랙핑크 yeah. In your area.
1: Yeah. 저의 네. 에리어에 있어요.
0: She's like Blackpink is definitely in her area. 아, 되게 yeah.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던 거네요.
1: 그렇죠. 선배님들 데뷔하셨을 네. 때부터 저는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마침 연습생 시작하고서부터도 선배님들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네. 영상들 진짜 많이 찾아보고 네, 하나라도 좀 캐치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She says she fell so deeply in love with the members of Blackpink that even after debut, she looked up all the videos trying to, you know, learn off them and become a musician just like them. 충분히 잘 배우시고 그만큼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훌륭하십니다. 진심으로
1: 감사합니다.
0: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1: 네.
0: 저도 데뷔 때부터 당연히 알고 있었고 저도 그때가 활동기였어가지고 무대를 보면서 아 진짜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1: 어,
0: I also remember monitoring their stages and I was like, wow, they've got real great stage presence and power, which is fantastic. 자, 두라우님께서 5월 데뷔니까 딱 6년 전이네.
1: 맞아요.
0: 오, 5월 며칠이죠?
1: 5월 13일이어서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데뷔 6주년을 맞이했어요.
0: Congratulations. So May 16th, 어, 13일이요?
1: 네.
0: May 13th is their debut anniversary. So it's 6th year altogether. Biggest congratulations to UA, the company, and the members. 이쯤에서 저희가 곡을 들어봐야겠죠.
1: 아, 좋아요.
0: 이 역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렇죠? 어떤 곡이죠? 골라주신 곡이?
1: 저의 데뷔 곡인데요. UA의 UA입니다.
0: All right. UA by UA. Here it goes.

0: And that was the debut track of the girl group UA. The song's title was also UA. Wonderful tune. Wonderful, wonderful. 되게 오랜만이시라고 듣는 것도.
1: 네,
0: She 정말. says, it's been a while.
1: 아, 사실 최근에 듣긴 했네요. 네. 제가 저희 데뷔 6주년을 맞이해서 갤러리를 보다가 네. 저희 데뷔 때 뭐 안무 영상이나 저희 음방을 찾아봐가지고 네. 그때 들었네요.
0: Okay, she 네. says that recently to celebrate the 6th year anniversary, she went to these community and checked out those old dance practice videos and all that, and she was like, ah, brought back so much great memory. Flash Shows님께서 노래 들으면 추억 많이 떠올라라고 하시네요. saying a lot of great memories coming back to life with the song. 데뷔곡은 언제나 특별하죠.
1: 그쵸.
0: 하지만 그 후에 정말 좋은 곡을 너무 많이 내셔가지고 서둘러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좋아요.
0: Okay, we're going to jump straight into part 2 of today's interview, everyone. Again, this is the archive or Tuesday's second hour corner, the curation, the second photo, second art that she chose out for us. 가보겠습니다. 3, 2, and 1. Ooh.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이 사진은요, 이 사진도 저희의 데뷔 곡 중에 네. 수록곡인 페이데이의 퍼포먼스 촬영을 하러 갔을 때
0: 네. 페이데이
1: 네, 페이데이라는 수록곡 촬영장에서 찍은 포토입니다.
0: Okay, she says it's a photo that was taken during their debut album production for a B-side track called Payday. This was shot on the site of filming.
1: Yeah.
0: 자, 이걸 골라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사진은?
1: 이 사진도 너무 풋풋하고 네.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0: 다시 가볼게요.
1: 네.
0: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시긴
1: 네,
0: 합니다.
1: 너무
0: 해맑고.
1: 건치가 보이잖아요.
0: She's like, what a great view of her healthy teeth.
1: 네.
0: 되게 고르시네요.
1: 감사해요.
0: Very well aligned. 아, 오늘 인중에서 지금 이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어디일지.
1: 네, 약간 입 주변인 것 같아요.
0: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하관 미인이신 걸로 오늘.
1: 감사해요.
0: She's jumping from philtrum to her teeth now. Beautiful jawline also. 자, 이때도 그럼 6년 전이네요.
1: 그쵸.
0: 와우.
1: 와우.
0: 자, 머리 색깔도 지금 굉장히 예쁩니다.
1: 오.
0: It's like orangey red?
1: 네, 맞아요.
0: 활동하면서 염색도 많이 하셨죠, 그래도.
1: 정말 많이 했죠.
0: 개인적으로 네. 가장 좀 재밌었던 또는 기억에 남는 색깔이 뭐예요? What's the ultimate color that stuck with you when it comes to dyeing hair?
1: 굉장히 밝은 갈색을 했었을 때가 있는데요. 네. 저희 퍼플이라는 곡으로 활동할 네. 때 그 머리색 저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0: 어허, 네. 혹시 그 완전 블론드로도 해보셨어요?
1: 오, 했어요.
0: 오.
1: 네, 그때는 폼폼폼이라는 네네. 곡으로 활동을 할 때 정말 금발로 네. 활동을 했었는데
0: 괜찮아요? 그렇게 금발해도?
1: 네.
0: 막 두피 건강 막 이런 거?
1: 생각보다 저희 두피가 잘 버텨주더라고요.
0: 오, 네.
1: 네,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시커멓게.
0: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것도.
1: 아, 감사합니다. 네,
0: 너무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되게 랜덤한 질문이었죠.
1: 네.
0: She says that one of the greatest colors that she tried on was super, super light brown. And she really liked the color too. And during the promotion for Pom Pom Pom, she also did a blonde
1: yeah.
0: hair. And thank goodness her hair condition, everything was unharmed. It was mm-hmm. great. But she says she should start being a little bit more aware of it. 자, 1129 제이씨님께서 페이데이 너무 좋다고
1: 오,
0: 노래가
1: 저희 데뷔 팬이신가 봐요.
0: 그러신가 보네요.
1: Love you.
0: Saying Payday is such a great track. You should definitely go check out Payday by UA too. 자, 데뷔했을 시절이 사실 그 팬데믹 때이긴 합니다.
1: 네.
0: 그때가 참 쉽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알기론 그 당시에는 그 전형적인 그 음방 문화가 있잖아요. 막 똑똑똑하고 선배님 찾아다니고 사진도 같이 찍고 이런 게 좀 없었죠, 그 당시에.
1: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네. 데뷔와 동시에 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정말 소문으로 이렇게 말로만 듣던 선배님들께 찾아가거나 그리고 혹은 이제 음악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전체 출연진들이 모여서 엔딩을 네. 하잖아요. 그것 또한 없어가지고.
0: 그것도 없었구나.
1: 네, 저희 무대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네. 좀 그런 활동을 했었죠.
0: She says it was a little bit unfortunate that there were no like you know ending stage where all the cast members for these music shows come together or you know meeting each other, checking out each other's green room, saying hello, introducing yourselves. That was a downside. 그렇다면 만약에 그 당시 할 수 있었다. 활동했던 사람 중에 찾아가서 인사드려보고 싶은 선배님 계셨어요? 아, Are there any seniors that you really want to go to their green room and say hi?
1: 블랙핑크 선배님.
0: 겹치셨어요?
1: 아니요.
0: 아, 네. 아, okay,
1: 만약이니까
0: okay.
1: 저의 만약이니까. 네, 상상력을.
0: She says if the promotion was taking place at the same time, that would definitely be Blackpink.
1: Yeah.
0: 블랙핑크 선배님들도 아마 굉장히 예뻐했을 것 같습니다. Oh. For sure, for sure. 지금 혹시라도 보고 계시다면. 어, 메시지 한번 갈까요? 영상
1: 좋아요.
0: 메시지? 한번 가시죠. A personal message going out to her favorite seniors, Blackpink.
1: 저의 영원한 롤모델이시고 영원한 뮤즈이신 블랙핑크 선배님들 현재도 너무 존경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고요. 제가 콘서트도 갔거든요. 네, 너무 오래오래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멋있으십니다. 화이팅!
0: Yay! Personal video message going to her favorite role model, 선배. 네. Blackpink saying, you know, she's been respecting and really looking up on this team for a very long time, even went to their concert. Mm-hmm. She says, thank you for the great inspiration and wishing them all the best of luck with the promotion and everything. 저는 또 반대로 저희 우아님들 잘 부탁드린다고 저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I also want to say, please send your love and support to UA, the amazing, amazing team. 자, 지금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오.
0: 그만큼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1: 오.
0: We're already quickly running out of time. But 오. that really means that she's such a great speaker.
1: 음흠.
0: 자, 보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배우로서의 활동도 하셨고.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나서 또 인기 콘텐츠인 나나의 나른한 밤이란 것도 진행하셨어요.
1: 네.
0: 자, 가장 먼저 얘기해 보고 싶은 건 배우로서의 활동입니다.
1: 네.
0: She's also been very active as an actor.
1: 네.
0: 평소에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연기에?
1: 네. 연기라는 거는 사실 지금도 너무 어렵긴 한데 그런 자연스러운 정말 지금 일상 상황을 담는 일이잖아요. 그걸 표현해보는 게 마음대로 표현해보는 게 너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도 데뷔 때부터 같이 연기 활동을 병행해서 해왔죠.
0: She says she's always been interested in acting and she always thought it was very fantastic to be able to capture daily life into a camera. And thank goodness and thankfully, she says, that she had the opportunity to start off her career as both an artist, a musician, and also an actor. 그 완전 페이스가 좀 다르잖아요.
1: 네. 그쵸.
0: 많은 분들이 하신 얘기가 뭐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을 할 때는 훨씬 더 페이스가 빠르고
1: 음흠.
0: 뭐 예를 들어 무대 뭐 한 3, 4분 내에 모든 걸 쏟고 내려와야 되니까.
1: 그렇죠.
0: 하지만 배우로서의 삶은 뭐 한 3, 4개월 동안 그 감정선을 유지하면서
1: 맞아요.
0: 되게 천천히 가져가야 된다.
1: 네.
0: 이 양쪽에서 오는 차이에 대해서 혹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게 너무 재밌었다거나 이런 본인의 의견이 있으실까요?
1: 저는 너무 재밌고 너무 어려운 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아무래도 저희 가수 활동은 트레이닝 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하고 3분 내에 저희 극적인 표현을 다 쏟아 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연기 활동은 완전 다르잖아요.
0: 네.
1: 그 눈빛, 숨소리 하나에도 완전히 호흡이 달라지고 이렇게 보셨을 때 느낌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기도 하면서 해냈을 때 뭔가 감독님께서 만족하셨을 네. 때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네. 예를 들어서 감정씬이면은 모든 걸 다해서 울었을 때
0: 네.
1: 정말 시원해요.
0: 네. 신기하다.
1: 네. 인생에서 운 것 통틀어서 그때가 제일 시원하다 느꼈을 정도로
0: 네.
1: 그리고 내가 진짜 몰입했구나 이 상황에 이런 것들이 너무 짜릿하게 다가오고 하더라고요.
0: 그 나나님은 평소에 네. 감정이 좀 이렇게 플랫한 편이세요? 어떠세요?
1: 아니요, 완전 롤러코스터예요.
0: 롤러코스터예요? 아, 진짜?
1: 네.
0: 아, 그러니까 연기를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1: 아, 아닙니다.
0: Interesting. She's saying it's so fun to be able to be half idol group member and half an actor because the overall pace is totally different. As a singer, she has to pour in everything she's got, make a dramatic action on stage under about 4 minutes.
1: 맞아요.
0: But as an actor, she has to carry on this long period of emotion and sentimentality. And she also says there's a sense of liberation. For instance, when she's able to satisfy the director, for instance, crying out loud on a set. She says it's so liberating and it's actually satisfying too on her end. And I'm asking her, like, how is she on a daily basis? She says her emotions are kind of a roller coaster.
1: Yeah.
0: 그러면 몰입하는 것도 좀 쉬운 편이에요? 어때요? 막 연기할 때 어려웠던 거 없었어요?
1: 어려웠던 상황 너무 많죠. 아직도 배울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데요.
0: 네. 가장 어려운 감정은요? 표현하는데?
1: 제가 도전해봤던 역할들 네. 중에는 오히려 좀 악하고 화내는 분노에 차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정말 많이 쓰이고 제가 최근에 아직 공개가 안 된 드라마가 있는데요. 네. 이제 곧 나올 드라마인데 거기서 좀 분노를 하는 신이 있었는데요. 와. 하고 나서 정말 쓰러질 뻔할 정도로 모든 에너지가 손이 발발 떨리더라고요. 네.
0: 너무 신기하다. 그럼 그거는 확실히 발성도 좀 다르게 잡아야 되고.
1: 그렇죠.
0: 뭔가 이렇게 뭐라 하죠? 그 프레셔가 머리로 막 올라올 것 같아요.
1: 네. 정말 혈압 오르듯이.
0: She's saying out of all the emotion, what was the most difficult was her latest acting experience where she had to bring out that rage, that anger. And she says on stage she almost passed out because of the pressure and everything. And that drama will soon be revealed. So everyone, make sure to go check out her socials.
1: Yeah.
0: 그게 언제쯤 공개돼요? 혹시 아세요?
1: 올해 6월 달에 공개가
0: 되 June, 예정입니다. Everybody. June, you'll be able to see a new piece in which Nana here will be acting.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 씬이 너무 기대됩니다. 그 씬 꼭 챙겨볼게요.
1: 네.
0: 그 분노의 씬. We'll also b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at anger scene. 자, 저희 곡을 안 듣고 그냥 빠르게 파트 3로 넘어가 볼까요?
1: 좋은데요.
0: How about we jump straight to part 3 of the interview. 자, 사진 가보겠습니다. 3, 2, and 1. Here it goes.
1: 오우.
0: 자, 이거는 제가 맞다면 토요일일 겁니다. 맞죠? 아닌가?
1: Wednesday.
0: 아, Wednesday.
1: Yeah.
0: 아, 오케이. 알겠어요. Okay, so Wednesday show.
1: 네.
0: 사진 설명 부탁드릴게요.
1: Wednesday에 하는 음악 방송에서 제가 네. MC를 맡았었거든요.
0: 아,
1: 네,
0: 네네네.
1: 그래서 MC 활동할 때의 모습이고 비하인드로 저희 팬분들에게 예쁜 사진을 남겨드리려고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총동원해서 저런 딱 컷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예요.
0: 네.
1: 그래서 슈퍼스타 컷이라고 네. 사진을 찍었을 때예요.
0: Okay, so this is when she was the host of a very well-known Wednesday music live show, everybody. And she's done a fantastic job as a host. And at the time, she wanted to gift this picture to the fans. So all the staff members came along for this superstar photo in
1: yeah.
0: which they're all holding different pictures of Nana. And they gifted it to the fans.
1: 네.
0: 그 MC 자리가 사실 정말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이고
1: 맞아요.
0: 너무나도 귀한 자리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너무 훌륭하게 해내셨잖아요. 이것도 사실 데뷔 무대만큼 첫 무대가 너무 떨릴 것 같거든요.
1: 네.
0: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현장감을 다 와서 부탁드릴게요.
1: 아~ MC 활동이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딱 캐스팅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0: 와우.
1: 첫 리딩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0: 네.
1: 일단 대본 보고서 읽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카메라 앞에 서서도 카메라 리허설도 하거든요.
0: 네.
1: 대본만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다 인지를 하고 가고
0: 네.
1: 카메라도 예쁘게 또 아이 컨택을 해야 하고 거기까지 괜찮았는데요.
0: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1: 네, 이게 빌드업이 네. 있는데요. 생방송 때에는 발음도 뭉개지면 안 되고 팬분들의 환호성도 그 반응 차이를 둬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0: 아,
1: 앞에 사인도 있고 몇 초 안에 제가 어느 멘트까지 딱 끝내야 하고 그리고 저희 MC 모두의 합도 좀 기다려줘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게 합쳐져서 손에 땀이 나더라고. 손에 땀이 나고 어떻게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는 첫 방송이었어요.
0: 아니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무대와는 또 다르게 현장에서
1: 그쵸.
0: 이 모든 걸 파악하면서
1: 그쵸.
0: 생방이기 때문에
1: 생방송이니까요.
0: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테이크가 여러 번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갔는데도 떨리더라고요.
0: Okay, she's 네. saying being an MC, a host of a music show, it was on her bucket list. She was very thankful when she was casted as the MC. She said she practiced so much. She was fine when the reading session, camera rehearsals, everything was great.
1: Yeah.
0: But when it became the first official live show, she got sweaty palms right away because she had to read so many different factors: the audience reactions, the co-host reactions, how everything's running on this live show. On yeah. air was a challenge. 하지만 그때 그 나나 씨를 처음으로 보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1: 그쵸.
0: 그때 팬분들이 본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I'm pretty sure many people 입덕이라고 하죠.
1: 네.
0: Many people fell in love with Nana of UA through her position as the host. Very, very cool. 자, 지금 정말 많은 거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 못 나는 그 팟캐스트 아닌 팟캐스트 같은 것도 하시고,
1: 오, 네.
0: 혹시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Anything that you really want to try out in the future? 지금 배우도 하고 계시고,
1: 네.
0: 음악도 하고 계시고,
1: 네.
0: 뭐 사실 뭐 팟캐스트도 하고 계시고 다 하시잖아요.
1: 아, 저 아리랑 라디오.
0: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건 안 돼요.
1: 보고 어, 계시죠?
0: 아, 큰일 났습니다. 저희 PD님 얼굴에 지금 미소가 담겨 보니 제가
1: 너무 옆에서 활짝
0: 약간 위험합니다. I'm asking, what do you want to try out in the future? And she said, Arirang Radio. And our producer is smiling right now, meaning that's very, very dangerous on my end. 진심이신가요?
1: 너무 진심이죠.
0: She's being very, very serious.
1: Yeah.
0: 정말 많은 분들께서 라디오 DJ 꼭 해달라고.
1: 너무 하고 싶어요.
0: 근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1: 정말 네. 그러면 양보를 좀.
0: 아니 여기는 좀 어렵고요.
1: 제가 영어 공부 아, 많이 해서 올게요.
0: 좋은 방송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죠. She's like, I'll practice English real hard, so please 네. have her here at Arirang Radio. 너무 가볼까요?
1: 네.
0: We should skip this topic. 자, 제가 빨개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Awesome, awesome, awesome. 그것도 좋고. 자. 저는 사실 그 나나님 보면 청춘 영화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오.
0: 사실 I really think that she would fit these teenage romance film in the future. 캠퍼스가 일단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오, 좋아요.
0: 지금 대학교 혹시 안 다니시죠? 네. 나중에 진학을 하게 되신다면
1: 네.
0: 혹시 뭐 물론 연영과도 너무 잘 어울리겠지만
1: 네.
0: 개인적인 관심사에 따라서 뭐 공부해보고 싶거나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아이돌의 길을 안 갔다. 그럼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여서
1: 저는 가르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요.
0: 네. 좀
1: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 우와. 꿈을 꾸기 전에는
0: 네.
1: 그래서 교육학과
0: 너무 잘 어울려요.
1: 재학을 해보고 싶어 했지 않을까.
0: Interesting. Okay. 싶어요. So one of the messages and questions that we received was asking Nana, if you were to go to college and if you were not an idol group member, what do you want to major? And she said she really enjoys teaching.
1: Yeah.
0: So she would have definitely gotten into something related to teaching and become a teacher. 와, 그랬다면 근데 저희가 나님 못 뵀을 테니까 아, 잘된 걸로 하겠습니다. I hope that answered your question. 나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1: 오, 진짜요?
0: 네, 저희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1: 네.
0: 저희 방송에 오시면 저희가 네.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1: 그쵸.
0: 요즘에 유행하는 그 포컷이라고 하죠.
1: 인생 네컷.
0: 네, 포컷 픽처 타임을 지금 가져볼 텐데
1: 오.
0: 지금 보니까 아마 오늘 굉장한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표정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1: 아,
0: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아까 셀피 찍을 때도 굉장하셨고 준비되셨으면 바로 가볼까요?
1: 좋은데요.
0: Okay, this is going to be our four cut picture photo booth session, everyone. 20초 드리겠습니다. Here it goes. Everybody, 3, 2, 1, go!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더.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갈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1: 뺏는 거예요.
0: 아, 마이크를 뺏어가신 겁니까?
1: 네, 노린
0: 아,
1: 거죠.
0: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진짜 뺏겼을 것 같아요. 에, 다행입니다.
1: 서둘러.
0: 아,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농담이고요. 아니,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고 사실 저게 준비한 거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1: 너무 아쉬워요.
0: We're only able to cover half the questions we prepared for you today. 하지만 그 뜻은 다음에 또 모셔야한다는 뜻이니까
1: 좋아요.
0: 기대하겠습니다. 네. We'll definitely make sure to find time to bring her back into the studio because we only were able to cover half of the materials we've brought into the studio today.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활동과 또 뭐 저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선 이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 앞으로 활동에는 지금 공개가 될 드라마 작품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저희 우아의 신곡이 나왔어요. 네, 신곡도 드라이브 할 때나 이런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어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배님도요.
0: 아닙니다. All right, everybody. So that was Nana saying very soon you'll be able to meet two dramas under her promotion. So that's going to be really, really cool. Make sure to go ahead and check it out. The first one's coming out in June. Awesome. And then she also pointed out on the fact that recently they released a new track under UA. And that's the first song we listened to for the second hour today, Wish With W.
1: Yeah.
0: Wonderful tune that she says it perfectly suits your driving playlist. And also it's a wonderful summer tune. So make sure to add it to your playlist and put it on repeat, everybody.
1: Yeah.
0: 자, Faz Benchmark님께서 many thanks for having fabulous Nana here. Yohan and the whole archive crew. 모셔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희 크루에게 감사의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She's sending you a nice heart emoji right now. 다시 한번 저희도 진심으로 마음 담아서 응원할 테고요.
1: 네.
0: 드라마에서 또 저희가 그 분노씬 꼭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We'll make sure to go check out her anger scene in the upcoming drama.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그냥 제 개인 취향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Blush. Blush by UA will be the last tune of the day. The Archive is a show made by producer Kang Min Ung, writer A. John, and your host DJ Yohan Lee. And today we had a fantastic guest come into our studio. Her name is Nana of UA. Make sure to go ahead, follow her Instagram account, their socials, and send your love and support. 저희 같이 마무리할까요?
1: 좋아요.
0: 하나, 둘, 셋 하면 빠이빠이 같이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 Yeah.
0: All right, close up 카메라로 가야죠.
1: 오호!
0: 보겠습니다.
1: Yeah.
0: 자, we're letting you off with the final tune, Blush by UA. One, two, three, bye-bye!
1: Bye-bye!

0: We are finally back with Humans of Jeju with a special guest right here. And today we are joined by local produce like content creator and also maybe like platform owners, I guess. So let's take a look at how she connects the local story with like local produce through her own way. So,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로부터 그리고 남해로부터를 운영하고 있는 진정은이라고 합니다. 제주로부터와 남해로부터는 농업을 사람들의 삶 곁으로 데려오자라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로컬 푸드 큐레이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제철 먹거리와 농부님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온라인 판매도 저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my name is Jin Jung-in, right? And I run the local food curation platform called Jejuroboto from Jeju and Namero-buto from Namae. And I introduce local food and the story of farmers selling the items online as well. And at the same time, I do lots of activities like a farm-to-table workshop and collaborating with local brands as well. All right.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저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Hello, hello. Welcome, 정은. Yeah, there you go. Okay, so first question I'd like to ask is, could you please introduce what from Jeju, 제주로부터 does, 제주로부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제주로부터라는 이름에서 아마 느껴지시듯이 제주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땅에서 자란 산물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산물들을 키우는 농부들의 어떤 시간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제주의 어떤 삶의 방식을 도시의 식탁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the name from Jeju, Jeju로부터, as you can feel the name of this like platform from Jeju, it literally means sharing things that comes from Jeju. And I want to share not only the products, grown from Jeju's land, fields, but also the farmers' time and the unique way of life in Jeju with people, people's like drink, you know, tables on the city. Okay.
1: 네. 저는 원래 그 IT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쭉 해왔었는데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제주도에서 이제 한 달 살이를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제주도를 오가면서 제주도의 이 먹거리와 농부님들을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산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잘 닿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서 이 제주로부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Okay. So she had been working at an IT company for over 10 years. Her work, you know, back then was to connect people with her technique. But after like quitting, she happened to stay here on Jeju for a month. And during the stay, she happened to also meet lots of farmers as well as food as well. But she realized that even when farmers had great products, their values often like didn't fully reach consumers. Many farmers weren't familiar with digital platforms. So here we go. She came to help. To like bridge the gap. Okay, so when you first started, like how was from Jeju? Jeju로부터 different like from what it is today? 처음에는 제주 먹거리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시작할 때와 지금과 이제 비교를 하자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뭐 말씀해 주세요.
1: 네, 제주로부터를 시작한 지 벌써 올해로 9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좀 단순하게 좋은 먹거리를 소개하고 판매하자라는 네. 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플랫폼을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철 농산물을 내가 잘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미래의 중심이 됐던 것 같아요.
0: Okay. 네. So at first, like we mainly focused on introducing and selling good food from Jeju. We used online platform to share seasonal products from Jeju and send them directly to consumers. And she's been working as an as an operator of this platform for about 9 years now.
1: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먹거리들이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어떤 농부가 키웠고 왜 이 계절에 먹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판매를 좀 넘어서 어떤 생산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팜투테이블이라든지 그리고 농부님들의 사진을 제가 굉장히 많이 찍다 보니까 이런 삶을 기록하는 농부 사진전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떤 농업의 워크숍 이런 것들을 네 지금까지 계속 쭉 진행해 오고 있어요.
0: Okay, but over time, I realized that like delivering food was not enough, and I felt it was also important to share where the food comes from, who grew it, and why should it eaten during the season. So now, from Jeju does like more than just the online platforms. We organize like farm to table experience where people can visit production sites, photo exhibitions, workshops, and so on. And so on. Okay, so what is the biggest thing you have learned while learning, like from Jeju?
2: 제주로부터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그 제주로부터는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일인데요. 이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이 연결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걸 사실 가장 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내가 만들고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잘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농부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밭에 가고 그리고 함께 이제 밥을 먹다 보니까 진짜 연결은 훨씬 더 좀 느리고 그런 깊은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0: 너무 재밌어요, 이야기가. So the reason she started the platform from Jeju was to connect like with local people, local farmers and produce. But at first, I thought building an online platform would naturally connect producers and consumers right away. But after meeting farmers, visiting farms, and sharing meals together closely, I realized that a real connection is much slower and more deeper than I expected.
1: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연결이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가 함께 그 단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순히 상품을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농부와 제가 서로의 시간을 좀 이해하고 신뢰를 쌓고 그리고 다음 이런 계절을 함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제주로부터를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배웠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0: Oh. 네. So this is why I think another word for connection is together. And so the whole thing that I do is to like become a connection, real connection by understanding time and building trust and also preparing for next season. Okay, so that was a little short introduction of herself, but before we get deeper into that, we are going to listen to a song at the moment first, 360 by EXO.

0: Right, we are back. So that was 365 by EXO. Hope you guys enjoyed the song. So we still have lots of things to share, so let's quickly move on. We are today joined by local the person, the special guest, Jin Jung Eun, right, who run the local food creation platform from Jeju and from Namhae. All right, so let's begin with our next question. So you are known for meeting producers many times in person. So what do you value most when meeting people and deciding to work together? 생산자들, 엄청난 많은 생산자들을 만나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1: 네.
0: 대표님이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저희가 지금 생산자가 총 250명 정도 네. 있는데요. 실제로 생산자를 만날 때 그분이 어떤 태도로 이 일을 임하고 있는지를 각자 중요하게 네. 보고 있거든요. 사실 뭐 농산물의 품질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보게 되는 거는 이 농부님이 자신의 작물 그리고 이 소비자를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0: Okay, so when so for now, like there are like 250 producers. Wow, this is crazy. So when I meet producers, like the thing I care about most is their attitude toward their work, of course, farm work. Of course, the quality is, you know, really matters, but more than that, I pay more attention to how farmers treat their like own lands, their crops, and the people who buy their products.
1: Mm-hmm. 실제로 농사가 매년 이런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날씨가 다르기도 하고 수확량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이슈들이 늘 있는데
0: 네.
1: 그럴 때 결국 오래가는 힘은 이 기술이 아니고 그 농부님들의 태도에서 나오더라고요.
0: So farming, as you've all noticed, like farming changes every single year. The weather changes, harvest change, and unexpected problems always happen. But in the end, I think what helps someone continue for a long time is not just a skill, yeah, but of course, attitude.
1: 그래서 농부님들이 본인의 일을 이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들여다보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주로부터 자체가 이 상품 자체를 뭔가 빠르게 좀 늘리는 것보다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농부님들을 만나면서도 실제로 뭐 계약이나 판매 이런 이야기들보다 같이 밭에서 이야기 듣고 가능하면 함께 밥 먹어가면서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I try to look at like how much they love their work first and how sincerely they care for their crops, whether they're willing to solve problems together and whether they can speak honestly to consumers. So from Jeju, her platform, we care more about building long-term relationships together. So instead of like starting with contracts or sales, we try to begin relationships by meeting at the farm and listening to their stories and sharing meals together whenever possible. Okay, so sometimes it takes a long time before a producer joins your platform. And what is your standard, like criteria for choosing like who to work with? 그리고 그 생산자분들이 입점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
1: 네.
0: 함께 생산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1: 사실 저희가 원칙들을 좀 정해놓고 네. 이 관계를 지켜가고 있는데요. 우선 반드시 땅 위에서 생산자를 만날 것
0: 네.
1: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0: 네.
1: 공동체의 선을 향하고 그리고 소농을 우선하고 생산자가 가격을 정하게 하는 것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칙입니다.
0: 와, 그걸 다 외우고 계시네요, 신기하게.
1: 네.
0: 많은데요.

0: Like from Jeju, Jeju로부터, we have a few principles that help us protect relationships. We meet people on the land, we share meals together, and we work for the good of the community. And also we like support more of small scale farmers first. Like farmers decide their own prices as well. Mm.
1: 네. 뭐 단순히 좋은 상품을 찾아서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산자의 재배 방식이나 그리고 이 생산자들이 이제 실제로 고객에게 보낼 때 어떤 그런 태도들, 소비자와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또 보고 있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이제 당연히 이제 가격이거든요. 근데 제주로부터는 생산자가 너무 저렴한 가격을 하거나 너무 비싼 가격을 하지 않고 실제로 지속 가능한 가격을 스스로 네. 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we don't really simply look for good products and bring them onto the platform. We also look at like how producers grow their own crops and how they sort and package them and like how they handle delivery and so on and so on. And of course, pricing is important too, but we believe like farmers should be able to set their own like sustainable prices just for themselves. Okay.
1: Yeah.
0: Mm. So you have met also many producers over the years. Is there any like anyone or story that still 네. stays within your memory most? 여러 생산자들을 만났을 텐데 특히 기억에 남는 어떤 인물이나 아니면 에피소드가 있나요?
1: 그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늘 기억에 남기는 하는데요.
0: 네.
1: 저희 생산자분 중에 이제 80세까지 제주도에서 귤 농사를 지으시다가 80세에 새로운 용가라는 농사에 도전을 하신 최고령 농부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농부님을 처음 만났을 때 힘드시지 않냐라고 여쭤봤어요. 지금은 85세시거든요. 그 새로운 이 작물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큰 도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부님이 엄청 담담하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농사는 기본에만 충실하면 된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면 분명히 열매가 열린다.
0: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네.
0: Okay, so there are, of course, like so many people I remember, but one farmer especially stays in my mind. He started like growing yonggwa, right? When he was like over 80 years old. And one day I asked him if it was difficult, like because starting a completely new crop at that age, he's now like 85, and is such a huge challenge, right? But he answered very calmly and simply. He said, farming is all about staying true to the basics. No rush. If you wait, the fruit will grow.
1: 네, 그 말이 저한테 사실 굉장히 크게 남았었는데요. 사실 농부님은 그냥 농사 이야기를 한 거긴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어떤 그 삶의 이야기처럼 들려졌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이 기본을 지키고 이렇게 기다리는 힘.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들을 만나면서 저희는 이런 그 삶의 태도를 계속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0: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기본 원칙을 찾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찾으셨잖아요. 그걸 지키면서 천천히 그럼요. Okay, so so that phrase stayed with me for a long time, and it sounded like he was talking about farming, but honestly, it also felt like it's a life lesson. So not rushing, staying grounded, and learning how to wait. I learned so much about life from farmers. Oh, 소름 돋아요. Well, is there a customer response or review that you still remember strongly?
2: 고객분들의 후기나 반응도 많이 이제 접할 것 같은데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혹시 있다면?
1: 저희가 정말 그 고객 후기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0: 네.
1: 사실 저는 고객분들이 단순히 이제 맛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도 굉장히 기뻐요. 그렇기는 한데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거는 생산자의 이름을 기억해 줄 때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0: Okay, of course, I'm really happy when customers say, it's delicious.

0: It was delicious, but the responses I remember most are when people remember farmers too.
1: Mm. 네, 그래서 실제로 고객님들이 어떤 문의 게시판이나 리뷰에도 올해 뭐 땡땡땡 농부님의 상품 언제 나오나요? 뭐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그럴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요. 농산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통 가격이나 뭐 당도, 네. 단맛 뭐 이런 기준으로 비교가 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제주로부터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은 확실히 이 산물이 어떤 사람의 시간을 통해서 왔는지를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일이 잘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like there are lots of customers, but some customers say things like when will the farmers' products come out again this year. So, those moments feel very meaningful to me. Usually agriculture products are compared by price and sweetness, but sometimes customers like who meet through from Jeju, 제주로부터 begin to see the person and also time behind the product. And that's when I feel like most rewarding. Okay, so that was a second part of our episode today. Oh, we have lots of comments now. So maybe after we listen to a song, yeah, we're going to get into your questions. So no worries. So the next song we're going to listen to is For Me by Day6.

0: All right, you're back. So that was For Me by Day6. And as I said before the song break, we have a few questions to our new guest. 정은님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맞죠? 네. 정은님. 죄송합니다. 정은님. And so the first question is like, 그 농부들이 이렇게 그들의 뭐 농산물들을 판매도 하고 뭐 자랑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것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1: 네.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농부님들의 이제 산물을 판매하는 어떤 그런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올바른 농부 시장. 네. 이 시장 안에서 실제로 농부님들의 네트워크를 연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주로부터와 남해로부터 이 두 네.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 이제 각 지역의 농부님들이 서로 연결되어 되는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은 마늘을 재배를 하더라도 남해의 마늘과 제주도의 마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농부님들끼리 어떤 이런 정보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뭐 남해의 농부님을 모시고 와서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농부님과 함께 어떤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실제 농장을 방문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so she's actually been doing a lot of things like other than just like operating the platform from Jeju and Namhae, and there she also takes a role to like connect with like between people on Jeju, but as well as connect with people from Jeju and from Namhae. So and because even people like grow garlic, for example, in Jeju and Namhae, they're different. So to like connect or share their information together, and that's what she does to help connect like farmers from Namhae and Jeju, and also she helps like people like from Namhae visit Jeju to share their knowledge together. Yes. And another question here. I have this like and Harzi Arino said 지역 상품을 홍보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 이것이 뭐 농산물을 더 좋고 이제 매력적인 그런 분야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뭐 수요와 경제 활동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 네, 지역 상품을 판매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에 또 하나는 그 앞에 저희 제주로부터의 원칙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저희는 소농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굉장히 큰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농의 상품의 경우에는 워낙 큰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식품 회사에서 그들을 이제 컨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농 분들은 정말 다양한 품종을 연구하기도 하고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판로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상품들을 이제 찾아다니고 그 소농들의 상품을 저희 온라인 플랫폼에서 좀 더 특별하게 판매하는 그런 역할들도 같이 내 동참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like local like selling the local product is very important, but our main like goal through our platform is to like selling products from like small scale like farming, like farmers, because like as for like large scale farmers, there are lots of like helping like platforms from like conglomerates or like lots of large like food companies. So this is why we try to like help small scale farmers to sell their products, because they actually like research a lot of like different types of varieties. So we really help them like sell their products on our online platform in a special way. Okay, so Yeah, hope it helps you like proper answers to your questions. Okay, so today we are joined by a very special guest, Jeongin Nim. Mm-hmm. So let's continue our conversation. So you often like talk about values like respect and consideration. So what is the most important value for from Jeju, 제주로부터? 대표님께서 결, 배려, 존중 이런 같은 중요 이런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제주로부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궁금합니다.
1: 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모든 것에 대한 존중이라고 네.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농부들이 그 일건 그런 시간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계절의 속도가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그런 속도 자체도 저희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가는 그 산물들, 그 소비자의 식탁 자체도 저희는 그런 존중하는 일들을 굉장히 지속하는 네. 저희들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은 1년에 딱 한 번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만큼 이제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런 돌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I think okay. I think the most important value at from Jeju, 제주로부터 is of course respect. Respecting the farmer's time, reflecting the speed of seasons, reflecting the customer's dining table is really important. Because agriculture is not something that produces quick results. It also like happens only once. You plant seed and wait and care of them and wait again. It's a long process. Okay.
1: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계속 모든 것들이 좀 빠른 속도로 어떤 효율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사이에서 제주로부터는 이 농업이 가진 고유한 리듬을 좀 지키고 싶고
0: 네네네.
1: 네, 그리고 뭐 저희 브랜드 자체를 뭔가 멋지게 포장한다기보다 어떤 보이지 않던 그런 가치를 잘 보이게 해주는 네, 그런 브랜드로서 저희가 존중해 나가는 어떤 그 농업에 대한 방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Okay, but the market keeps demanding like speed and efficiency. In the middle of that, like we want to, you know, protect the natural rhythm of agriculture. So to me, a good brand is not a place that simply makes things look attractive. It's more of a like place that helps people notice values that were once invisible. Okay, so moving to our next question. And 대표님은 사람들이 제주로부터를 어떤 브랜드로 기억했으면 좋겠나요?
1: 제주로부터가 그냥 단순히 어떤 농산물을 파는 곳으로 기억되기보다 나에게 농업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다준 그런 브랜드? 그런
0: 오케이.
1: 브랜드로 사실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계절이 오면은 제주로부터가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농부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그 농부의 얼굴도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은 네, 소망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I hope like people remember from Jeju, 제주로부터 more than just a place that sells good agricultural products. And I hope it becomes a brand that helps people feel closer to agriculture itself. And when a new season arrives, I hope they think about the farmer behind the products. Yeah. All right.
2: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So what kind of new work or challenge would you like to continue through from Jeju in the future? 앞으로 제주로부터를 통해서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이나 꿈이 있다면?
1: 사실 저희는 새로운 일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것처럼 사실 네. 이 농업 자체를 사람들의 삶 곁으로 데려오는 일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그렇게 꾸준히 이제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싶고요.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대로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팜투테이블이나 워크숍처럼 소비자가 직접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들을 조금 더 자주 그리고 넓혀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0: Okay, so moving forward, I want from Jeju, 제주로부터 to continue bringing agriculture closer to people's everyday lives, and I also want to like strengthen our online platform while like connecting connecting like farm to table programs and workshops as well. Okay. 또 말씀해 네. 주실 수 있나요?
1: 네, 그리고 제주도와 이제 남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생산자와 로컬 브랜드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도 꾸준히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이 농업이라는 것이 좀 문화로 확장되는 일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농부 사진전이라든지 그리고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토종 식재료에 대한 아카이브, 어떤 기록들 그런 것들까지 저희는 저희가 나가는 그런 한 방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I also hope to build connections between producers and local brands, not only on Jeju, yeah, but also other like regions in South Korea, and also I really wanna yeah do like continue showcasing like farmer photo exhibitions, and local ingredient archives, and collaboration with local other local brands as well. Okay, 너무 감사. 드립니다.
1: 제가 너무 떨렸죠.
0: 제가 너무 말이 빨랐죠.
1: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0: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Alright, so that was Jin Jung-un, a local creator, and hope you guys enjoyed. We'll be back soon after we listen to 하늘바라기 by 정은지.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 keep those feelings inside. Dy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태훈.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준혁.
0: Welcome to Dynamo Soup.
2: Yay! Welcome to Dynamo Soup. We've got TNX, 태훈 and 준혁 in the studio. 인사해주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3: Hi, I'm Junior. Welcome.
2: 자, 우리도 영상 올라간 거 봤는데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이 네. 이번에 등산한 거
3: 아, 맞아요.
2: 관악산 올라갔다 온 거.
0: 네, 어제 밤에 올라갔는데.

0: 실시간으로 지금 현수 씨 놀리고 있어요. 현수 씨 보고 있어요?
1: 저는 그래도 현수가 되게 기특한 게 사실 저는 포기할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완주했더라고요.
0: 우리 멤버분들 관악산 올라갔는데 저 원래 관악산 역 저 입구 쪽에 살았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올라갔다 왔는데
1: 네.
0: 우리 대한민국의 악산들은 왜 악인지 알아요?
2: 악!
0: 어.
3: 맞아요. 악 소리. 근데
0: 그 악 소리.
1: 악 들어간 산 치고는 그래도 좀 어, 맞아요. 할 만했던 것 같은데. 어,
0: 할 만했는데
1: 힘들던데요.
0: 매력을 모르겠어요.
1: 어 근데 저는 등산하면서 이게 그 순간에 집중을 해야 하다 보니까 막 잡생각은 안 나긴 하더라고요.
0: 오오오오오오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난 네. 아니에요. So the listeners are giving us a real-time update. So if you guys haven't seen, they posted a vlog of them, all the members hiking, and it's at Gwanaksang Mountain, which is near Sadang. Mm-hmm. And I used to live there. So I've been up the mountain a few times. And in Korea, we have a few mountains that have ak in it, and it kind of makes you go ak, because they're just so hard. And they normally have a lot of rocks in them. That's why they're called that. Mm-hmm. But Taeyeon was saying that he kind of liked it, though, because he was able to really clear his head, which is the point of hiking. A lot of people say that it clears their head, but yeah.
4: 주혁 씨는 뭐 좀 뭐 이렇게 좀 머리 정리도 좀 되고 좀 즐기셨나요? 아니면?
3: 어, 저는 이번 등산을 통해서 제가 천식 알러지는 천식이 진짜 심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 진짜 며칠 동안 고생을 해서. 아, 왜냐면 그게
0: 뭔지 알아요.
3: 산이니까. 꽃가루가 진짜 많아요.
1: 그리고 그날 어. 유독 많이 날렸어요.
3: 네, 그래서 제가 내려왔는데 어, 막 이제 사옥 갔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0: 맞아요.
3: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천식 때문에 숨이 안 쉬어져서 그래서 한 3일 동안 계속 안 나아져서 결국 병원 갔는데
0: 네뷸라이저 네뷸라이저.
3: 아니 의사쌤이 하시는 말이 검사한 다음에 와 이렇게 알러지성 천식 심한 사람 처음 온다.
0: 어 진짜요?
3: 그래서 그렇게 심한지 몰랐거든요 살면서.
0: 오케이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네. So yeah, he says he was able to find that he's got really bad allergies and really bad asthma too. And he was just like it was that day. Apparently there was a lot of pollen in the air and they didn't realize it would be worse when they got up there. But yeah, it apparently was. And he went to the doctor after 3 days because he tried to tough it out. But his doctor was just like, I don't think I've seen this kind of a severe case either. But there's a lot of ways to take care of it. But yeah, 저는 어 요즘 꽃가루가 많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근처가 최근에 뭔가 좀 있었나 봐요. 왜냐면 네. 오늘 출근길에 네. 이 바닥에 이렇게 바람에 불다가 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네. 아니 오늘 아침 출근길에 뭐가 누가 이렇게 꽃가루를 부은 것처럼 이렇게 노랗게
1: 아 진짜요?
0: 곳곳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1: 네.
0: 뭐지?
3: 저 오늘 아침에 눈을 못 떴어요. 좀 기적이에요. 이렇게 다시 뜨고 할 수 있는.
0: 아 어떻게 이거는 알러지를 없으신 분들은 이 고통은 몰라요. 겪기 전까지는 이 수많은 느낌은 진짜 안 느껴보면 모르래. 울면 눈도 뻑뻑하지. 눈은 계속 근데 눈물은 나는데 눈은 뻑뻑해요. 그리고 간지럽고 그리고 여기에 누가 계속 이렇게 무슨 거즈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를 눌러놓는 코랑 맞아. 입마랑 여기 눈 쪽을 계속 이렇게 압박해놓은 근데 고즈 느낌 있죠. 약간 끄끄끄끄하고 약간 그런 느낌.
3: 맞아.
0: 여기 전체를 감싸는 느낌에 되게 찌르는 막 두통에 네. 뭐 이상한 느낌이 다 겹쳐요.
1: 아 그래요?
0: 그런 비염이 있으면.
3: 맞아.
0: So yeah, he says that he was dying this morning because I was saying that I saw a lot of pollen in my neighborhood this morning and I was kind of taken aback by it. But 진혁, I was like, yeah, if you don't know what allergies are like, you do not know how bad it is because he was saying that he couldn't open his eyes this morning. I was like, yeah, like there's this like feeling like there's like somebody like suffocating you with gauze and like it's a lech type of 우리 청취자분들도 근데 많은 분들이 겪나 봐요.
3: 맞아요. 그렇죠.
0: Cries and dust allergy. 맞아요.
1: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지금 어 또 다른 분은 코피도 나요. 맞아요. 이거 심하신 분들은 코피도 납니다.
1: 진짜요?
0: 어, 맞아요. 코피도 나요. 왜냐면 코 안에 건조하기도 하고 혈관이 계속 이제 자극이 되니까 코도 풀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 터져서 코피도 나기도 합니다.
3: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But yeah, it looks like a lot of our listeners have the same allergies. So all of us allergy people out there, 화이팅입니다.
3: We are the world.

0: Yeah, the children.
1: We're on this together. Okay, so we're gonna jump into our Tenamu soup for today because we actually have a lot of. The first message is actually pretty sweet.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되게 sweet한 사연이기는 한데 일단 태연 씨 우리 Tenamu soup은 어떤 코너인지 얘기 좀 해줘요. What is Tenamu soup?
2: 좋습니다. Part 1. Balance soup. Balance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 장애 때문에 힘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익명 숲, Anonymous 숲.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stories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처방 숲, Prescription.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0: 네, 특별히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완전 필요해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할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song of, last song of the day.
1: Okay, so yeah, we have a chance to read those. So our first story for Balance Soup for today, we actually have a very sweet message. Yeah. So Taeyeon is going to read the message for us.
2: 네, 안녕하세요. TNX를 정말 좋아하는 일본 팬입니다. 저는 자주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해버리는 게 고민이에요.
1: 아이고.
2: 누군가가 저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저보다 더 앞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제가 너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네요. 한편 이런 마음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 자꾸 무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다 무리해버리는 저 자신과는 어떻게 잘 마주하면 좋을까요? 두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Hello, I'm a Japanese fan who truly loves TNX. I'm struggling with constantly comparing myself to others. Whenever I see someone who seems more talented or farther ahead than I am, I feel so inadequate and it really weighs on me. In my head, I know that comparing myself to others isn't helpful. My heart just won't follow suit.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se feelings, I end up pushing myself too hard to keep up. How can I learn to stop comparing myself to others and accept myself exactly as I am? And how should I handle the part of myself that constantly overworks to the point of exhaustion? I would love to hear some advice from the two of you.
1: Who are you and where? How? Huh? Taeyeon's English is perfect today.
2: 어 정말요?
1: 어 inadequate 어떻게 알았어요? 나 당연히 여기서 한번
2: 네.
1: 어 뭐지 할 줄 알았는데 되게 이거는 영어권한테도
2: inadequate.
1: Inadequate is a hard 아, word to pronounce.
2: 사실 이제 뭐 저희가 회사에서 리딩을 한번 하고 옵니다.
1: 아.
2: 네, 영어를 잘하시는 회사 직원분께서 계셔가지고 저희 리딩을 한번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제 오고 있어요.
1: Look at that. Okay, 네. So they have an English speaker at the company and they apparently do a few read-overs before they... But look at that. He read inadequate perfectly. Oh, look at that. As soon as he said it, I was like, oh, look at that. Okay. This is actually a really sweet story. 근데 이거는...
2: 네. 근데 저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어느 정도에서는 그쵸?
2: 그 부분을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쓴다면 저는 너무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과정 중에 뭔가 이제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고 그러는 부분도 일정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막 약해질 필요 없이 그냥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하구나. 그럼 이거를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게 혹은 더 잘할 수 있게 그냥 keep going 하시면 되지 않을까.
1: Okay. 네. So he says that this is actually a pretty good thing to have because it is going to keep you motivated to go further. And he feels that just being able to balance it out would be better more because for the most part, it's going to be helpful for you and just kind of keep going. 근데 이거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청취자분은 무리를 하는 게 계속 이제 좀 하이라이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도 비교인데
2: 네.
1: 이 비교도 예를 들자면 제가 봤을 땐 이 청취자분은 좀 뭔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나 같이 분명히 같이 입사를 했는데 나보다 빨리 승진을 하는 것 같고 좀 빨리 뭔가를 성과를 뭐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면 따라가고 싶은데 그

0: 되면 뭔가 따라가게 되니까 굳이 안 밤새도 되는 거를 막
1: 무리해서
0: 밤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악순환이 되면서 좀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좀 밸런스를 찾는 과정은 뭐가 있을까요?
1: 본인이 그만큼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돼요.
0: 오.
1: 그러니까 지금 무리를 하게 된다는 것도 뭐 사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오케이.
1: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무리를 해야 뭐 어느 정도 저 사람과의 그 갭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무리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좋은데 이제 본인이 너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할 수 있게 본인을 컨트롤해야 될 것 같아요.
0: Yeah. Okay, so Taeyeon's advice definitely is, because I feel that our listener is comparing themselves, like they said in the story, about how, like, let's say they have a coworker who's going, who's getting ahead faster. It feels like they're trying to, like, play catch-up. And he's saying that playing catch-up is fine, but trying to look at who you are first and then finding what matches you instead of just trying to push yourself to do what you think is needed to be in that position is something that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Okay, okay, very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준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뭘 하면 좋을까요? 이쯤에서.
2: 근데 이게 사실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한다 생각하고 뭔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자격지심이잖아요.
0: 오케이.
2: Okay. 어제 또 다른 말로는 자격지심이라고도 하는데
0: mm-hmm.
2: 이게 물론 사람이니까 안 될 수 없는 마음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자격지심을 뭐 느껴봤던 사람으로서
0: okay.
2: 제가 했던 방법은 사실 별게 없었어요. 그냥 나를 사실 못 믿으니까 나를 못 믿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져 있으니까 사실 자격지심도 들고 비교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이랑. 그럼 사실 방법은 그냥 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당장에 뭘 해가지고 나보다 어쩌면 다른 면에서 나은 이 사람을 지금 당장 뛰어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모른 또 다른 이 사람이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당장 내가 보이는 뭔가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그런 면들만 보고 정작 나한테 있는 장점을 내가 모르는데 그냥 남의 다른 면만 보고 아, 나 이 사람보다 이게 안 되나? 아, 난 별로야. 아, 이 사람이 나보다 낫네. 아, 난 너무 부족한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사실 그냥 계속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결국에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나 자신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나한테 어떤 장점인지, 남들한테 없는 뭐가 있는지 뭔가 이런 거를 그냥 계속 생각해보고 뭔가 그냥 사소한 거에 되니까 뭐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뭐 뭘 더 잘하는 것 같아 조금 더. 좀 더.
0: Okay.
1: Trust yourself.
2: Yeah, trust yourself.
0: I feel that Taeyeon and Junhyuk are pretty much saying the same thing, but worded a little bit differently. Junhyuk is pretty much, you have to trust yourself. So all of this self-doubt and everything is coming from a place he's been before where he's questioned himself, where he's compared himself to others and stuff like that. But the constant questions of why am I not enough for putting yourself down and the self-punishment is something that you might need to just kind of sit back and trust yourself. So Taeyeon was saying that you have to reevaluate yourself and try to find a balance to find who you are. Yeah, it comes from what Junhyuk is saying too. You have to trust yourself. No. You have to trust to know that you're doing what you can. Like, if that is your best, then you shouldn't worry about the outcome of it. 근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1: 네.
0: 내 최선을 다했는데 내 최선이 2등이라고 그 2등이
1: 그쵸.
0: 부족한 거는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그 스포츠에서
1: 네.
0: 2등을 꾸준히 있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제가 요즘은 계속 골프를 못 치기는 했는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프로골프 선수분이 그 선수분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냥 본인들끼리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1: 네.
0: 그런 얘기를 했대요. 1등은 운이고 2등은 실력이라고. 그러니까 2등을 계속 꾸준히 한 사람도 어찌됐든 실력으로 계속 그쵸, 2등을 하는 맞죠. 거고
1: 네.
0: 그 1등은 진짜 한 끗 차이의 운이라고. 근데 그 2등마저도 계속 그걸 못하면 2등조차도 못 올라가는 거라고.
1: 그것도 맞죠.
0: 네. 그래서 그때 그거를 듣고 저도 맞네. 내 최선이 가끔은 3등일 수도 있고

0: Are you ready?
1: Every day is K-pop.
2: Listen up.
3: Anytime and everywhere.
2: Arirang Radio.
3: Arirang Radio.
1: It's time for our anonymous soup, and our question for today is, my significant other spent a gift coupon to my best friend on their birthday without me knowing. Is this a sweet gesture versus crossing the line? So my boyfriend and I have only been dating for 5 months, and I recently found out my boyfriend gifted my best friend with an online coupon for their birthday without my knowledge. I don't know how to feel about this, so please help. 얘들아, oh. I have a question for you guys. So I just found out my boyfriend sent my best friend a 30,000 won coupon for their birthday, but he never told me.
4: Maybe you wanted to do a nice gesture to your best friend to get on their good side? Did that upset you?
5: That's not right. If you want to get your friend a gift, he should have done it through you or at least asked. I would be upset too.
1: Right? I only found out because my best friend called to thank me. I had to double check that he had sent her anything. It was embarrassing, and I feel like an overjealous girlfriend.
4: I don't think he meant any harm. I know you three hang out sometimes, right? He might just want to be friends with your best friend.
5: That's the problem. She's not his friend to begin with. She's his girlfriend's friend. In fact, any contact should have been made through you, or he should have let you know. You're not overreacting.
1: So, is the boyfriend being nice and considerate, or is he crossing trust boundaries? What do you guys think?
6: Ja, Taeyeon 씨, 어떻게 된 거죠?
7: 네, 요약을 해드리자면 사귄 지 5개월 된 남친이 저에게 말도 없이 제 절친에게 직접 3만 원권 기프티콘을 보냈다는 걸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당혹스러웠죠. 제 친구를 챙겨준 호의는 고맙지만 연인인 저를 건너뛰고 직접 소통한 방식이 선 넘은 것 같아서 민망하고 당황스럽고 복잡한 기분이 듭니다. 남친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너무 복잡 미묘합니다. 유유.
8: Our listener's boyfriend of 5 months gave a gift coupon worth 3,000 won, but never told our listener he sent it. Our listener understands this could just be a nice gesture, but also doesn't feel right about him not telling them he sent it in the first place.
1: 자, 두 분.
7: 네, 저는 오늘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1: 저는 사실 네. 대본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두 분은 얼마나 화를 낼지
7: 그래요?
1: 어.
7: 저는 사실
1: 어?
7: 별로 그렇지 않아요.
1: 설마?
7: 왜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1: 그러게 남자 두 분의 남자 입장이구나 이거는.
7: 그렇죠.
1: 아니, 자, 들어봐요.
7: 그렇기도
1: 우리
7: 하고 근데 이거는 먼저 들어볼까요?
1: 아,
7: 제가 리딩을 할 때
1: 두 분이 이제 의견 좀 얘기가
7: 달랐어요.
1: 그래요?
7: 그랬던 것 같거든요.
1: Okay, so when they did the reading, they already kind of talked about this, and so Taeyeon's like, wait, can we listen to Junhyuk's reasoning first? So Junhyuk, what's your reasoning?
9: 저는 좀 그래요. 전 좀 별로라서.
1: 별로다.
9: 아니가 일단은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거 자체는. 그럴 수 있죠. 뭐 생일이기도 하고 뭐 하니까 줄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일단 말을 안 했다가 제일 큰 포인트예요. 말을 안 했다는 거는 조금 저는 서운할 수 있다 생각해 충분히. 그리고 뭔가 그냥 말을 안 했다 해서 저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물어봤으면 뭐 안 되면 별로다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뭔가 되면 그냥 흔쾌히 된다고 말해줬을 텐데 뭔가 이걸 어쨌든 준 친구한테 듣게 했으니까 저는 뭔가 그거는 충분히 여자친구 입장에서
1: 저는
9: 찝찝할 수 있다 생각해요.
1: Okay, 네. So he agrees that the girlfriend has a right to feel a little off about this because it's not about the gift giving part. It's just that the listener ended up hearing it from the friend. Like she knew nothing about it. So if the friend never said anything, she would have known nothing about it, which is kind of a red flag as well. 근데 이게 확실히 외국 청취자분들이랑 한국 청취자분들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
7: 네.
1: So Aaron, the 30,000 won is about
6: less than $30 right now with the dollar exchange rate. So in Korea, it's like a $30 gift card. So yeah, it's not a lot. It's not a big gift card. It's not like whatever, but.
9: 그리고 저는 이게 나이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3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뭔가 약간 좀 말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같아도 말을 하고 보낼 것 같아요.
6: 오케이. 그러니까 전 지금 준현 씨, 태현 씨 무슨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전 이거예요. 전화번호 언제 받았어?
9: 그러니까 뭔가
6: 왜? 아니 그러니까 왜? 잠깐만. 내가 오늘 제일 열받으려나? Okay, so I felt that these two would get really upset today, but maybe I'm the only one that's gonna get upset because when did y'all exchange numbers? Okay, 태호 씨 무슨 얘기, 네. 무슨 의견이에요?
7: 아,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꼬리를 물진 않았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제 절친과 아 제가 아니라 이제 이분의 절친과 이분의 남자친구분이 서로 연락처를 교환되어 있는 상태고
6: 오케이, okay, right.
7: 그리고 절친분이 생일 때 남자친구분이 선물을 준 거잖아요.
6: 맞아요.
7: 여자친구 그 얘기 없이.
6: 없이.
7: 사실 근데 지금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여자친구분 입장에서 본인에게 말없이 선물을 줬다는 건 당연히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운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뭐 금액적인 걸 떠나서 어쨌든 이 절친과 남자친구분이 서로 번호 교환이 돼 있었고 어쨌든 그랬던 상황을 볼 때 이거는 이제 물론 여자친구분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그 둘의 두 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아니고 남자친구분과 그 여자친구 절친과의 어떻게 친해지는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여자친구분의 절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그분의 생일이었고 뭐 남자친구 입장에선 이 친구를 그냥 그저 생일을 챙겨주는 정도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Okay, 네. So Taewon is getting lasers from outside when he says this. But he says that he doesn't feel that it's that big of a deal. I mean, he doesn't know how they got each other's numbers. But with that, he feels that, I mean, you know, it could be something that upsets you. But, you know, it's just, they're already like all kind of friends as is. So this shouldn't be a really big problem in the beginning. 근데 저는...
7: 네.
6: 제가 절친이었을 때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7: 네네네.
6: 그 저도 절친인 입장일 때는.
7: 네.
9: 전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6: 난 되게 싫을 것 같아요.
7: 어 그래요?
9: 네. 난 당황스러울 것
6: 같아요. 만약에 우리 다 같이 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7: 네.
6: 막 학교 동창이고 막 다 같이 서로 친구고 원래 알던 친구들이 근데 둘이 사귀었어요. 근데 제 생일 챙겨준 거는 it's okay.
9: 아, 그거 맞아요.
6: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친구였으니까.
9: 원래 다 친구였으니까.
6: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잖아요.
7: 네.
6: 근데 내 절친이 남자친구가 생겨서 뭐 어쩌다가 뭐 무슨 장소나 뭐 이렇게 무슨 뭐 생일 파티를 해준다고 뭐 어쩌다가 뭐
9: 그렇죠.
6: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쳐요.
7: 네.
6: 근데 일단은 제가 제 친구의 남자친구한테 연락할 이유도 없는 분더러 내 생일이 그 프로필에 떴다고 그 사람이 저한테 생일 선물을 보내주는 건
7: 네.
9: 좀 되게 싫을 것 같아요.
6: 왜? 그러니까 뭐지?
9: 굳이 왜? 약간.
6: 굳이?
9: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그 말이 맞는 게 그러니까 다 같이 친하다가 그 무리에서 이렇게 사귄 거면 그 나머지 다른 무리의 친구들이 뭐 생일이거나 이성 친구들이 생일이거나 할 때 선물 보여주는 건 전 너무 오케이. 왜냐면 이미 친했으니까 다 오랫동안 친구였으니까.
6: 그쵸.
9: 근데 어쨌든 내 연인의 절친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연인 때문에 처음 알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연인이 내 친구 소개시켜줄게 친해져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 그냥 내 친구랑 있는데 뭐야 보고 싶어 와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 뭐 친구분 한번 인사시켜줘 그냥 어떤 분인지 정도는 알고 싶네 이 정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사실 핸드폰 교환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안 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설령 교환한다 해도 어쨌든 나의 절친의 이성인데 저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6: 태현 씨가 옆에서 식은땀 은근 흘리고
9: 아니 괜히 왜냐면 요즘 사실 알잖아요. 이게 아무리 친구여도
6: 밖에서 뜨거운 시선을 느꼈어요. 우리 태현 씨가 So Junhyuk is agreeing with me and the fact that like for a girl's perspective if we were all friends it's fine but like if this is my bestie's man, I'm not gonna get his number. But even if like there was some reason that I did have his number, I wouldn't contact him. But if he saw my birthday on a profile and he's like, oh, happy birthday, and he just gave me what he thought was like a small gift, it would be really weird to accept it too. And Sunyoung is agreeing with me, and Taeyoung's feeling the really big lasers coming out from outside. We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처방을 까먹는데
0: 아, 우리 맞다, 처방 맞다, 맞다, 맞다.
6: 투표를 할 시간은 필요해서 처방곡을 얘기 좀 해줘요.
7: 저는 기리보이 미쳐버리겠다. 아 왜냐면 아 이거는 이제 제 기준이 아니라 이 사연자님의 지금의 감정 상태가 감정 상태를 좀 투영한 곡을 들고 와봤어요. 미쳐버리겠다.
6: Okay, so Kitty Boy's 미쳐버리겠어 is the track that he chose. He feels it, it's not because of his perspective, but from the perspective of our listener. He feels that the listener's probably in the case where like, ah, you're going crazy. 자, 우리 주인 씨 어떤 노래?
4: 저는 저번 사연부터 약간 연결된 느낌이긴 한데 그냥 우리 이러지 말아요 좀 이런 느낌에서 우리 이러지 마요 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6: Let's not do this.
4: Yeah, let's not do this. Please. 저는 저번부터 약간 항상 똑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사람마다 다 허용 범위가 다르고
6: 맞아요.
4: 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하나 아 이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정말 너무하다 이건 좀 너무 과한 요구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내가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내가 좋아해서 만났고 아 상대가 싫다는 거 좋아하는 상대가 싫다는 건데
6: 그죠?
4: 그거를 굳이 그러니까 정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막 나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싫다면 안 할 것 같아요. 뭔가 그쵸. 정말 무리한 요구가 아니어서.
6: 오, 우리 우리 청취자분이 되게 예리하네요. 외국 청취자분이 네.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아도 요즘은 DM으로 기프트콘이 전송됩니다.
7: 아, 된대요?
6: 돼요?
7: 아, 그건 몰라. 아니 근데
4: 아, 내가 저는 사가지고 되긴 하지.
7: 그러니까 저는 아, 사가지고 되긴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인이 된 후에 그 절친과 자리가 있어서 친해졌고 뭘 해도 어쨌든 그 남자분 남자친구분과 절친과의 뭐 교환이 났든 뭐 그 SNS든 번호든 간에 어쨌든 그 교환이 났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그 자리가 뭐 되게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6: Okay.
7: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선물을 챙겨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뭐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건데 여자친구분이 서운해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자친구분께서 그게 너무 불편하시면 남자친구분께 얘기를 해서 이런 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너무나 좋은 방법,
6: 그렇죠.
7: 건강한 왜냐면, 방법이라
6: 그렇죠.
7: 생각을 해요.
6: 왜냐면 이제 5개월 만났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뭘 싫어하고 뭘 좋은지가 맞춰가는 관대이긴 하니까
7: 네네,
6: 이런 게 좀 불편하다를 표현을 하기는 해야 하는 시기기는 맞는 것 같아요.
7: 네. 근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6: 오케이.
7: 이게 되게 지금 이 워딩이 조금 센 것 같아요.
6: 아.
7: 여자친구분께서 생각하시는 워딩 선을 넘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6: 오케이.
7: 네, 뭔가 이 사실 연인과의 관계에서 당연하다는 건 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절친을 꼭 본인을 통해서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거 정도입니다.
6: Okay. 네. Okay. So, Junhyuk and Taeyoung are kind of having the same thing, but it's worded again differently. So they're coming from the same perspective for today. Whereas Junhyuk is saying, because again, they've only been dating for about 5 months now, so they're still in the process of getting to know each other. But in his case for our listener, he's saying that if the listener is saying that they don't like it, then don't do it. And Taeyoung is pretty much saying the same thing, but we need to express this because they've only been dating for 5 months now. So you're still in the process of getting to know each other. And you have to find out what your likes and dislikes are as well, because there might be situations where they thought is fine and you think is not. And you have to communicate those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So if you felt odd about this, then you should talk about it too. 근데 저는 우리 사연자랑 너무 저 이런 적 있어요.
7: 아니 아 남편분이요?
6: 아니요. 그냥 저 예전에
7: 네.
6: 그 제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다 같이 그 동생들이랑 이렇게 지인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술을 먹었어요. 친해졌겠죠? 연락처를 주고받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만났던 사람이 공연을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막 연락을 우리조차도 초대권이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제 지인들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네. 해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네, 친한 네. 지인들한테. 근데 공연장을 갔는데 우리 지인들이 줄을 서 있네요. 초대권을 받으려고. 근데 그것 중에도 여자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네 왜 여기 있어? 이러니까 우리가 초대권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같은 거죠. 나 되게 기분 나빴어.
9: 진짜.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안 당해보면
7: 만나던 분께 따로 연락을 했다는 거죠.
6: 그러니까 제 친구분들이. 지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친해진 건 맞아요. 네. 근데 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이랑.
7: 그렇죠, 비슷하죠.
6: 근데 생일이 아니라 이런 초대권을 어찌 됐던 간에 그거를 내가 저한테도 연락이 왔으니까. 근데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해서 줄게 이랬는데 내가 연락이 없으면 안 되나 그쵸. 보다 해야지. 그거를 왜 당사자들한테 다시 가서 받느냐인 거죠 저는.
9: 저는 그게 있어요. 저는 여사친 남사친 문제 종결점 중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베스트는 그냥 굳이인 걸 안 하는 거예요.
6: 아 굳이 그러니까 네. 먼저 생각해서 좀 굳이라는 네. 게 있다면
9: 왜냐면 이게 그렇죠. 행동 중에 굳이인 것들이 있고 그냥인 것들이
6: 그러니까 그 질문을 먼저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네.
9: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뭔가 내가 조금 생각이 될 때는 그냥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딱 적용되는데 생각해요. 아니, 굳이인 걸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 이게 어렵지만 물론 오케이. 사람마다 굳이의 기준이 다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나 이거 사실 이것도 저는 너무 굳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특히나 여자친구의 절친이면 어쨌든 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이면 모르겠는데 이성이고 여자친구의 절친이면 저는 무조건 더 오히려 선을 지키고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6: 오케이.
9: 왜냐하면 진짜 직결된 관계니까 okay. 여자친구랑.
6: Okay. So yeah, I was saying that I've kind of had this situation where I was dating this guy who did shows and stuff like that, and we had a bunch of friends that we got really close to in a really short amount of time. They were my friends, and we were supposed to go see a show, and I was trying to get everybody's, like, you know, invites, trying to organize, but I wasn't able to organize it by the day. And I saw my group of friends there, and I was like, I never contact you guys back. How did you guys come? And they're like, oh, we just contacted so-and-so. And I was just like, so you went behind my back when I said I would get back to you. And it was a whole ordeal. And Junhyuk was saying that, yeah, in the end, like, he's going to think to himself, like, he's going to ask himself a question of just, like, should, like if we're not supposed to, like, if there's a question of, like, really? Like, in this situation, like, really? 그죠. Would it be okay? Like, really? Like, he kind of asks himself the question before he acts. So right now, Kitty Boy's track is at 33%, and we have 67% for Mood's track of 우리 이러지 마요. 네. So it looks like our listeners are kind of coming to a conclusion. You still have a chance to vote. So which

0: whichever song that you think is more appropriate, start sending in those votes. 이제 투표는 올라갔고요.
1: 네. 네.
0: 어, 기리보이 노래는 33%, 무드 네. 노래는 67%예요. 자, 우리 투표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We got Florian on the track with Green Tomorrow, and we got more of the show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I think that our list, our two members love our 대나무 soups when we talk about this. 우리 이런 주제를 하니까 우리 이 두 분이 아주 노래 나갈 때도 우리 태연 씨가 계속 가. 그러니까요, 제가 누나 들어봐요 그러면서.
5: 그러니까 제가
4: 자 들어봐요 이랬어요 지금 노래 나갈 때.
5: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진짜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쿨병으로 이런 게 아니고.
4: 네네네. 그러니까
5: 제가 꽂힌 워딩이 뭐였냐면 직접 다이렉트로 꽂는 건 선 넘은 거지라고 했던 워딩이 꽂힌 거였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본인의 남자친구고 서로 소중한 관계이지만 상대방을 내가 소유한다는 감정은 가지면 안 돼요. 상대방이 뭔가에 있어서 당연하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그렇게 느끼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당연히 이제 본인을 건너뛰고 본인의 주변인들한테 그냥 연락하고 이런 거 기분 나쁜 거 당연한데 내가 남자친구를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약간 그런 무언의 뭐 행동들이나 단어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습관이니까. 네, 네, 아, 네. 오케이. So Taehyung wanted to make it final because we have to close the vote. 네. He said to finalize it. He says that there was like they crossed the line was the wording that kind of was a red flag for him because he says you don't own your significant other. They have to make their own choices. And so he wanted our listener to not think that way because that's also a habit of thinking certain ways. So you might want to try to think about like how you go forward and telling them that you were upset is a must. 우리 투표 시간이 빨리 종료를 해야 되네요. 네. 자, 과연 많이 바뀌었을까요? 10, 9, 8, 7, 6, 5, 4, 3, 2, 1.
5: 아, 이런 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지금.
4: 두 시간으로 해야 되나요? So mood track 우리 이러지 마요 is a winner for 60%.
6: Thank you so much. 이러지 말아요.
5: 저도 화나요. 왜 연락처를 교환했는지도 모르겠고.
4: 그렇죠. 그러니까 화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화나요.
5: 사실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4: 네.
5: 이미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4: 맞아요. 근데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태연 씨가 얘기하는 거를 동의를 해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쵸. 아직 5개월밖에 안 만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분이 이런 걸로 티키타카 해야 하는 시기긴 해요. 이런 걸로 서운해보고 싸워보고 이러면서
5: 서로의 호흡을 만들어가는 거죠.
4: 서로의 그 이 뭐 우리 청취자분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십몇 년, 20몇 년, 30몇 년, 40몇 년을 이렇게까지 다 각자를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맞춰가야 되죠. 내 성격이 우리 준혁 씨도 알잖아요. 내 절친도 내가 저랑 성격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6: 맞죠.
4: 이 맞춰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기는 해요. So yeah, Taehyung's like, I get upset too. I'm upset for our listener. This is not right. But there was a few red flags that he wanted to iron out first, especially when it came to like crossing the line and like all this. You guys have only been dating for 5 months, and both of our members agreed that. You know, you need to like bicker, you need to have fights, you need to find out what you guys like and don't like in a relationship and to build it on trust because there's going to be things that you don't like if you've lived your 10, 20, 30, 40 years on this earth. Mm. 우리 셋 다 오늘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5: 근데 사실 재밌어요.
4: 이렇게 화 나는 게 재밌어요?
5: 저는 너무 재밌던데요.
4: Taehyung is loving the upsetting part of the segment.
5: 네.
4: 근데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 재밌는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서
5: 그러니까요.
4: 일단은 우리 셋은 이 마무리는 그렇습니다. 화나요.
6: 세상을 배워요.
4: 화나고 남자친구분이 같이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5: 네.
4: It's upsetting and I hope that your boyfriend is listening to us right now because it is very upsetting. 남자친구분, you did wrong. 잘못했어요.
6: 근데 이거 뭐냐.
5: 네.
6: 뭐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르니까.
5: 그렇죠.
4: 그렇죠. 다르죠.
6: 예, 그렇게 생각 못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조심하시고 예.
5: 그리고
6: 어쨌든
5: 예, 해결을 해야 하니까 불편하면 이제 얘기하시는 걸로.
4: Yeah, so if you have to express you're uncomfortable. You have to express you're uncomfortable.
6: 맞아요.
4: So because mood one Let's not do this. 우리 이러지 마요. It's going to be the last track that we listened to for today. So enjoy this track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guys next week. 다음 주에 봐요.
5: Bye bye.
6: Bye bye.